0: 지금 이 문제를 마주한 사람으로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캠페인을 꾸준히 계속 만들어 왔고 그게 네. 결국엔 한국 사회에서 기후 위기라는 문제를 환경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해서 이 헌법 소원 결과도 끌어낼 수 있어서 그걸 좀 조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1: 와우, 진짜 큰일 하셨네요. So not just Boreen, but her being central to this with others, were the first in Asia to take on the government for failing to have something in place for future generations in terms of climate change. And after 4.5 years, they won this hearing as well. And so people, young and old, citizens, all coming together to, of course, protect future generations, but also people who are suffering in this day and age, right, facing up to the problems of climate change. And really in Korea, making sure that this issue is seen not just as a climate issue, but a rights issue, right? If your government is not doing things to tackle climate change, that is infringing on your rights. I think that's a really important point about climate activism. It's not just about saying, let's change the weather, but it's about saying, if you're not doing something, you are really not respecting human beings' rights who are in the citizenry. And this was all done at the constitutional court level, which is unbelievable. So we actually have some footage of your activities to share. We are going to show it on the screen now without the audio. And for those of you joining on YouTube, you can watch along. So here are people protesting on the street, right? And maybe while you listen, we could get a better feel for what she's doing as well. This is you doing some interviews and street protests, it seems. 간단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림에 대해서 회의도 같이 하고 다른 참석하는 사람들이랑요?
0: 네, 이 사실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연대 안에서 직접적으로 사회의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에 의해서 이 운동을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저렇게 어떤 기후위기 대응을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장면들이고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목소리를 낸다거나 이렇게 헌법 소원을 청구한다거나 아니면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변화를 계속 요구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보통은 제가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1: Wow, so in those pictures you saw people getting together for discussions, like protests on the street, and this was all from Fridays for the Future, something they have at Yonsei University, I believe, and that's where this all stemmed from. And so Boreen's work led to her having to meet with the decision makers out there requesting that they do something about climate change again and again and again. You see the interviews, the talk she's having with the masks on. You can see this is from years ago, as she said, it was a 4.5 year journey. And I believe we saw current president Lee Jae-myung there as well. 그때 당시에 대통령
0: 아니, 후보였어요.
1: 후보였어. 네. Wow. So at that point, he was just a candidate for the presidency. And Boreen, you could be seen talking to him as well, discussing these. And that's what's most important, right? Doing this with the decision makers out there. And so the group is called Youth for Climate Action. So what do they primarily do?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Youth for Climate Action?
0: 저희는 보통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리고 너무 소수의 의사결정자들이 결정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뭔가 행동을 해도 변화는 그들에 의해서만 일어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사람들이 자신의 주체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접근성을 만드는 일들을 주로 하고 청소년들이 미래 세대로 소비되는 걸 넘어서 지금 마주한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들은 일상적인 언어들로 나오는데 그걸 정책의 언어로 계속 변환해서 실질적인 정책 변화 과정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어가게 하는 일들을 주로 해왔고 네. 그 예시가 저 영상에 나왔던 뭐 교육청에 찾아가서 어떤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한다거나 뭐 정부를 찾아가서 변화를 요구한다거나 기후 소송의 방법을 쓴다거나 하는 등등의 방법이었습니다.
1: Wow, so you know climate change, you may hear about it all the time, but if you look at it in detail, it is very complicated, very difficult, very wide-reaching as well. So what Youth for Climate Action does as a whole is take on the fact that the decision maker

0: because it's just a very small number of people who make the decisions that really do impact our futures. And so making it accessible for people to have their opinions heard is a main aim. And then to get people's opinions into like policy language, so that can be put to governments, put to decision makers in the right way. And yeah, perhaps having to take them on in court as well. It can go that far. And so really important stuff. And I heard that back in 2020, your group took a stand by filing this case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Korea's highest judicial body, claiming the government wasn't doing enough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So people must have been really shocked to see that battle, right? Youth versus the government. 그게 되게 놀라웠을 것 같은데요.
1: 사실 저는 활동을 2019년에 시작을 했는데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어떤 개인적 실천이 아니라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어떤 위험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나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게 청소년들이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보기도 하고 아까 영상처럼 시위를 크게 만들어보기도 하고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찾아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그 소수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에 의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의지를 가져야만, 그들이 이해를 해야만 그만큼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발적 의지에만 기대는 게 우리의 기후위기 대응 속에서 우리 안전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한국에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있고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충분히 보호 의무를 하지 못하면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해서 법을 바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처음 찾아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
0: Wow. So the reason go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is you can go there with any issues that infringe on people's rights because they have the power to actually change the law if that can be proven. So Borim started back in 2019 and realized it doesn't change with just one person's actions. You can't solve climate change in that way. It is something where you have to band together. And then the people she found who were like-minded were the youth. And so, yeah, getting pickets, protesting, being on the streets, having your voices heard, that's how it started. And then trying to try and persuade those small group of people who are the decision makers, realizing that expecting their opinions to change naturally over time, that's a bit of nonsense. So that's why they took this extreme action of taking i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s well. So the core argument, I believe, was that the government's climate response was failing to protect citizens' rights to safety amidst the climate crisis. And so this was Asia's first youth-led climate lawsuit. And then in 2024, August, this historic verdict was reached, right?
1: 네, 2024년 8월 29일에 아시아 최초의 기후 헌법 소원의 승소 결정이 났고 한국 정부가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그 긴 시간 동안의 기후위기 대응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0: Wow, so the 29th of August 2024, that was the big day when they got victory in this hearing at the Constitutional Court, who ruled that because there was no plan in place from 2031 to 2050 to tackle climate change, that did infringe upon the rights of people, people's basic human rights. And I wonder how you felt on that day, having worked on this case for 4.5 years. There must have been a lot of emotions and tears, maybe.
1: 정말 눈물이 많이 났고, 그게 단순히 기뻐서라기보다는 기존에 어쨌든 제가 기후 행동을 해오면서 항상 봤던 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 사실이었는데 장기적인 대응에 대한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마련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야 이 헌법 소원까지 해야만 인정받았다라는 것도 좀 속상하기도 했었고 이 결정이 나와서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기존의 기후위기 대응도 제대로 해오지 않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기는 하니까 부족하더라도 이런 식의 판결이 나와서 마음이 되게 복잡했던 것 같아요. 마냥 기쁘지도 그래도 마냥 슬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0: Wow,

0: A journey into Peter, a journey into people with me, Peter. It's Peter's On the Block. Today we are joined by Korean climate activist Kim Bo-rim, the recipient of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the award often dubbed the Green Nobel Prize. We got some listener questions for you, Bo-rim. Jun says, as someone who collects K-pop albums, I've noticed that many releases now come in multiple versions, which can lead to fans purchasing several copies of the same album. Do you think this trend raises environmental concerns, and how can the industry become more sustainable while still supporting fandom culture? 아, 맞아요. K-pop에 있어서 같은 앨범인데 여러 가지 버전 나오니까 이것도 환경 문제에 기여하는지 하고 어떻게 하면 K-pop도 조금 더 지속적인 분야 될 수 있냐 물어보네요.
1: 저는 K-pop for Planet이라는 단체를 소개하고 싶은데 오. 한국 K-pop이 대량 생산을 하고 이름이 뭐라고 하죠? 그 굿즈를 계속 네. 내고 사실은 쓰지 않고 버리는 네.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식으로 생산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K-pop 팬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어떤 이 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즐기는 이 문화를 같이 좀 지속할 수 있게 하자 하는 운동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와, K-pop. K-pop Planet?
1: Yes.
0: K-pop Planet. So that's an organization that Bo-rim wants to introduce. That is K-pop fans who are conscious of climate change. They've bandied together and are trying to put pressure on the industry to improve, to be more sustainable, while at the same time, of course, keeping that fan culture alive. The problem is that there are so many goods being produced and there's so many things that aren't even used and then thrown away as well. I can say from experience as well, my daughter, who's really into IVE, who have many members, like I think it's 5 members or so, and so they have an album version for each member that you want to buy, and then there are bits of that album that you don't really keep or collect and they're thrown away, not to mention the packaging and things like this. It can be really, really wasteful as well. Leon from Singapore then says, Korea is known for convenience culture, fast delivery, heavy packaging, disposable items. Do you think Korean consumer culture needs to fundamentally change to address the climate issue? 아, 이 빨리빨리 편한 문화 한국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거 소비자 문화가 바꿔야 되는지 물어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이 소비 문화의 변화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이 제대로 방향을 잡는 게 우선이 되어야 이것도 변화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 게 네. 뭐 한국에서 뭐 반도체 클러스터가 돈을 많이 번다. 네. 뭐 데이터 AI가 이제 흥하니까 데이터 센터를 마구마구 짓자. 우리 빨리빨리 포기할 수 없으니 더 많은 생산을 포기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말들을 정부가 항상 하는 핑계거든요. 정부의 목표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던 법도 국가의 최상위에 있는 모든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과 수준을 정하는 법이었어요. 근데 네. 그게 부족하다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해야만 조정이 되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개인적 실천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말만 정부가 반복하니까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의 방향이 조금 더 우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Wow. So Bo-rim saying, yeah, of course, it is important for consumer culture to perhaps change, but what's way more important is change at the national level. Picking out the examples of like the semiconductor cluster where they're pouring loads of money. And of course, when you build new things and an industry is booming, that is not great for the environment in terms of all the emissions and whatnot and all the waste. AI is the same. We have to build these data centers. It's basically the government saying, oh, you know, we've got this industry, this system in the world where you've got to keep producing, right? It's not our fault. It's not that we want to do this. We just don't want to be left behind. And so that is leading them to often say, do what you can on an individual level. And this isn't restricted to Korea. I think many governments also do this as well. But it's really sad that although that constitutional court ruling was above the national level, a lot of the time the government is then using these excuses to not change their own direction, which is really difficult. Yeah, I wonder what the solution is. 진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잖아요. 약간 AI 뭐 이런 반도체 산업 우리가 활성화해야 된다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기후 위기 문제는 좋은 거 아닌데 이거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약간 이 시스템 안에서 많이 생산해야 되고 많이 팔려야 되고 그러면 그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나요? 또 어떤 답이 있어요? 모든 나라가 아마 기후 변화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1: 사실 기후 위기에 대응하자라는 게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온 사회를 보면 사람들한테 필수재로서 전기가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어떤 사회 인프라도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사회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기후위기 의 위험이 되게 빠른 속도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사회가 아무런 대응을 안 하니까 사람들은 죽는데 이 성장만을 쫓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문제 안에서도 함께 지속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라는 것들이 충족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AI 이러면 데이터 센터 마구 지을 게 같은 것들을 그냥 약간 이렇게 남발하는 거죠. 실제로 그걸 그만큼 지을지 이런 예측도 아니고, 그래서 과다하게 그러니까 뻥을 치는 정치인들도 너무 많고, 기후위기 대응은 안 되는데 전기를 마구마구 쓸게 같은 허황된 계획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국가 계획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 기준선을 잡아줘야 그선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들 하면서 뭔가 대응을 해나간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So Borim's saying, of course, if you're a climate activist, you're not saying we have to go back to the Stone Ages. Of course not. Like the society we live in now, we need electricity, we need water, we need infrastructure. And what we need to do, though, is make sure we can't get rid of the system that we live under, right? Capitalism is about production and profit and growth, but we can't have the situation, which is the situation we have now, of growth being held up above human lives. Like people are dying right now already due to climate change, and we're just ignoring that to a certain extent by going growth, growth, growth. It's too much, right? We're thinking about data centers and AI, which is just going to consume way too much electricity. So it's almost, Putin feels like a lie, some of the policies and the things that the government says. At the same time, they're seeking all this development. We need the nations to step up and really have limits, right? Have guidelines, and inside that, we can be competitive or capitalist or whatever. But we need some kind of rules in place, which I totally agree with. And going back to our questions in the interview, so I've heard you've been incredibly busy as well, and I understand that as soon as we finish, you're heading straight back to the office for meetings with your fellow activists. So what kind of projects are you focusing on these days?
1: 지금 며칠 뒤면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태안이나 하동이나 또는 울산과 같이 기존의 어떤 화석연료 산업들이 굉장히 많거나, 또는 이제 폐쇄해야 되는 석탄 발전소인데 전환 계획, 그러니까 지역이나 일자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을 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모아서 함께 좀 실질적인 대안들을 도출을 하는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0: Wow, so going to many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we've got the local elections in a couple of days. So after that, they're going to go to places like Hadong, places like Ulsan, places where they rely on perhaps older industries, including things like coal plants, which still exist here in Korea, and then trying to get the local opinions of ways to, in a just way, change from those older industry jobs and those maybe power plants that are bad for the environment. Because obviously, if you just get rid of them, then people are going to be unemployed, and that's not a good thing. But to find the general consensus of the people, get that, like maybe in political speak or legislative speak, and then perhaps put that to governments in the future. So Borim is very busy, no rest at all. And you've mentioned before that everyone should be able to be an agent of change. So, in your opinion, what's the first step, the most important first step in starting that change?
1: 사실 할수있는걸 하는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행동을 시작을 했었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 한국 사회에서 헌법소원 결정까지 날 수 있었던 이유는 기후변화는 항상 북극곰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그걸 사람들이 조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정치에서는 미래 세대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노력해야 된단 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 말만 반복하면서 지금의 기후 대응을 항상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마주하고 있어라는 걸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하니까 권리의 문제가 드디어 다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다양한 시민들이 누구나 자신이 마주한 기후위기를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어떤 우리의 삶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치가 안 하니까 네. 우리가 그래도 이야기를 계속해야 반영될 수 있다. 이건 것 같아요.
0: 그러면 개인으로 그런 의견 낼 때 그냥 혼자 뭐 방에서 그런 의견 내면 누구 듣지 않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이런 뭐 기관한테 얘기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1: 그게 혼자서 하기엔 항상 너무 그 목소리 너무 작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하려는 게 그 일상에서 하는 말들이 혼자선 작은데 함께 모이면 크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말들을 계속 모아서 그걸 가지고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함께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말이 모일 수 있는 곳들을 찾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Doing what you can is how Porim started on this, I guess, amazing quest and adventure. And the reason she feels that in Korean society, the Constitutional Court could come up with this decision is before, when you talk about climate change, and even now I see it, you know, you're talking about the polar bears, which doesn't resonate with someone in Seoul, right? And you're talking about future generations, it's their problem. So why do we now, as adults, need to worry about that or do things or make sacrifices, which can be a bit selfish, but is also understandable. So Borim has thought the reason for the success is we've been talking now about how our rights are being affected and infringed right now, and people are giving their voices to this climate change problem in the present. And so it's most important for you as an individual to have your opinions about the climate crisis heard. So, of course, if you do this by yourself, it's hard for many people to hear that. So getting together with like-minded people through organizations like Youth for Climate Change and others is really important to have that collective voice heard and then taken to the decision makers and whatnot. And I'm sure you have a message you'd like to share with me, the listeners as well, perhaps about the severity of the climate crisis or what we can actually do. What would you like to say to everyone, Porim?
1: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어쨌든 우리가 직접 마주하는 건 여름의 폭염 같은 또는 너무 큰 비로 동네가 물에 잠기거나 산사태가 나는 그런 재난의 형태로 먼저 마주하는데 이 문제에 사회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게 개인의 어떤 안타까운 일이다? 그 개인의 책임이다? 같은 걸로 많이 여기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사회 안에 남아있고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바뀌면서 사회가 안전망을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쌓이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어떤 행동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고 함께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로 함께 들여다보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0: So climate crisis, you know, you come across it when there's summer heat, right? The heat waves, or there's torrential rains and disasters like landslides. That's when you come across it. And if we don't respond all together, there's sometimes this feeling when you watch it on the news that, oh, that's really sad and that's really bad, but that's someone else's problem, right? That's maybe a personal problem, right? Maybe for living in that certain region or whatever. But Borden really wants to drum into us that this is a thing that society needs to do. It needs to change and it needs to do something. Because if we get society to change, then we can have all our actions be an outcome, right? Something that actually happens. And that can make more people safe as well. So not thinking about this as a separate individual issue, but as a society, one where the infrastructure of society needs to change is Borim's big message. And I hope we're all on board with that as well, because no one is unaffected by this after all. We're going to get on to our final part of Peter's on the Block, Borim, where we have a quiz time. And if you get the quiz question right, you can choose one of these amazing prizes. 아 근데 이 공 자체도 플라스틱이고 안에 가는 들어가는 종이 때문에 좀 죄책감 느끼지만 이거 재활용할게요. 계속 썼어요. 지금 한 2-3년 동안. It's optional though if you take the quiz. You don't have to if you're worried about getting it wrong. 근데 의무는 아니에요. 퀴즈 안 하고 싶으면 퀴즈 안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조금 난이도 있는 거예요. 늘 작가님이 조금 쉽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Will you take the quiz? 하고 싶으면 yes. 하고 싶지 않으면 no. 근데 뭐 틀리면 그런 벌칙 같은 거 없어요. 없어요. Okay,
1: yes.
0: So will you take the quiz, Porim? Yes or no?
1: Yes.
0: Yes. You've already taken the challenge of climate change. The quiz is much easier than that, I hope. All right. So I'm going to ask the question one time in English, one time in Korean. So you are the second Korean ever, I understand, to win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right? The first was environmentalist Choi Yul, was it, in 1995, who was recognized for their work protecting the Nakdonggang River from phenol pollution. So here's the quiz question. The Nakdong River is one of Korea's four major rivers, along with the Han, the Geumgang River, and the Yongsan River. Out of the following options, which is actually the longest river in South Korea? Okay. 다음 보기 중 한국에서 가장 긴 강은 어떤 강일까요? Number one, the Nakdonggang River. Number two, the Geumgang River. Number three, the Hangang River. Or number four, the Yongsan-gang River. Do you know the answer? 가장 긴 거? 저도 이런 고민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나일강, 뭐 아마존강 이런 거. 근데 한국에서 가장 긴 강도 학교에서 배우나요? 저는 몰라요.
1: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은데.
0: 아, 진짜요?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1: 네.
0: 힌트 하나 있어요. There's a very famous Korean idiom that goes like a duck's egg on the beep river. 아, 한국말에 이 멘트가 있죠. 땡땡강 오리알.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그거 들으니까 혹시 정답 떠오르나요?
1: 네.
0: You know the answer. What is the answer?
1: 낙동강.
0: 낙동강. Final answer. 확실해요? 낙동강? Well done. 제가 헷갈리게 해서 죄송해요. 약간, 네, 틀리게 유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는데 just asking if she was sure. And I put Porim off there. Then for an extra bonus, do you know how long it is? 완전 보너스 보너스 형태로 몇 킬로인지 혹시 아시나요? 선물은 없어요. 뭐 틀려도 아무 상관없는데요.
1: 저희 할머니 집이 낙동강에 있는데
0: 진짜요?
1: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요.
0: 그렇죠. 할머니 집 저기 있다고 한번 재본 적은 없겠죠.
1: 네.
0: 510킬로 510km is the Nakdonggang River. So you get to choose a prize from here, Porim. Choose any color. And if you open it, there will be something on there. 열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즉석으로 선물 들어옵니다.
1: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휴대용 깜찍 손거울.
0: A little hand mirror, which I hope is not too bad for the environment, but here it is. There you go, Porim. Oh, it's a cute little teddy bear as well. And maybe you can show the reflection to the decision makers who aren't taking this climate crisis seriously. Thank you so much. Any final words for our listeners out there, Porim? 마지막으로 청취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1: 이렇게 오늘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또 연결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한국에서도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좀 더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 모을 거라서 그 과정에서 같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0: Okay, so the opportunity to come here and connect with a big variety of people has been something that Borim is grateful for. And then you guys can also look forward to a bigger variety of voices being reflected by Borim and her groups who are putting pressure on the government and society and whatnot. We also had a message from Peter, one of our Korean listeners, saying, 부끄럽습니다. I feel ashamed. 머릿속에는 있는데 실천을 못하는 일 하고 계시네요. So it's always in his head, but something he's not putting into practice. 항상 생각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always there to think about these issues and support in any way as well. Halsey Reno from Brazil saying, thanks for the show, Peter, Daily K, and Borim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앞으로 진짜 잘 되기 바래요. It's an important issue that we all really, really need to care about as well. Okay, we are going to leave it there for this edition of the show. We'll be back with the Tuesday one tomorrow. Chef Ryan coming in hour number two for Dish of the Day. A massive thanks to all our staff members behind the scenes. And this one from Yun Sang to take us out. 너희들 것이니까. It's all for you. It's been your Daily Dose of Korea. #DailyK out. Bye-bye, everyone.

0: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asters. And this subunit is finally in the studio with us. It is 자동야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저희 단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둘, 셋.
4: 안녕하세요. 자동엽입니다.
0: 자, 한 분씩.
5: 이렇게 할까?
3: 네. 안녕하세요. 차동엽의 차 맡고 있는 차준호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차동엽에서 동을 맡고 있는 김동윤입니다.
6: 와~ 와~ 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차동엽에서 협을 맡고 있는 이협이라고 합니다. 와~ 와~
0: 아니, 우리 2년 동안 안 봤대요.
5: 네.
6: 너무 오래됐죠.
5: 저희가 빨리 왔어야 되는데.
0: 안내. 그거를 느꼈어요. 제가 이제 멤버분들을 오랜만에 보는 거기도 하고 해서 이제 좀 보고 싶은 마음에 옛날에 인터뷰했던 걸 봤는데 네. 우리가 꼭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얼마 만에 본다, 얼마 만에 본다 뭐 이런 면에 본다 했는데 2년 만에 본 건 너무 보고 싶었어요.
3: 네, 저희도
5: 잘
3: 너무
5: 지내셨죠?
3: 듣고 네. 싶었습니다.
0: 진짜 보고 싶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2년 안 본 사이에 이 코너가 살짝씩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바뀐 점 중에 하나는 우리 멤버분들이 지금 우리 준호 씨부터 인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협 씨부터 반대로 갈 건데 네. 우리 피디님이 10초 타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10초를 드리면 본인 어필하는 시간이 가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단 10초밖에 없고요. 원래 목표는 세 분 다 하는 거거든요.
3: 네.
0: 근데 이게 우리 아이돌 분들이 재미를 좀 더 붙이려고 의리 게임으로 바꿨어요.
6: 의리 게임.
0: 네. 그러니까 시간을 다 가질 것이냐, 넘길 재밌다. 것이냐에 대한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만든 룰은 아닌데 네. 이렇게 약간 좀 약간 이렇게 변형이 돼서 안 알려드리면 좀 섭섭해할 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알려드리기는 해요.
3: 네.
0: 원래 목표는 세 분 다 10초 안에 PR하는 거거든요.
3: 네. 그러니까
0: 이번 컴백 PR 뭐 오늘의 TMI 얘기하기 뭐 약간 이런 거 어필 타이밍인데
3: 네.
0: 의리 게임으로 하시고 싶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협 씨가 만약에 재밌겠다. 10초를 다 가져가고 싶으면 그거는 뭐 하셔도 되는 거고
3: 네.
0: 뭐 동윤 씨까지 왔는데 또 여기서 끊길 수도 있는 거고 네.
5: 해볼까요?
6: 한번 재밌겠다. 네, 한번 해볼게요.
0: So I describe the rules to them. They're going to introduce themselves. It can be the TMI of the day. You can talk about the album. It doesn't matter. Just they have to promote themselves. But it's only 10 seconds. And the main rule is to get to all three of them. But they can take it however they want. One person can do it. It doesn't matter. It's completely up to them. And Yob is going to be the one who's going to be starting with us. Are you ready?
3: Ready.
5: 네, 준비됐습니다.
0: All right.
6: 네.
0: 초 시작.
6: 네, 안녕하세요. 드리핀 차동엽입니다.
5: 나 안녕하세요. 저는 차동엽 동윤이에요.
3: 끝이에요? 뭐야? 저는 너드한 반전 매력을 맡고 있는 준호고.
5: 네. 아, 다 했다.
6: 망했다.
0: 망했다.
6: 응, 나는 뒤에 부가적인 설명을 해줄 줄 알았어.
5: 아 이렇게 하는.
0: 오케이.
3: 각자 인사였는데.
0: So they ended up just saying introducing themselves, and then that was it. But at least they got it done in 10 seconds. 그래도 10초를 맞출 수 있는 우리 솔로 아티스트 분들도 10초를 잘 못 맞추거든요. 근데 세 분 그래도 10초는 맞췄어요.
6: 얼추
0: 얼추. So they did get 10 seconds. Even some of our solo artists don't get a chance. 이거는 안 바뀌었어요. 우리 키워드 할 건데요. 키워드는 세 개 있습니다.
3: 네.
0: 두 군데 그리고 차동엽 케미 chemistry 그리고 설렘주의 fluttering warning. 자 이거 세 개 다 할 건데.
3: 네.
0: 순서는 제가 안 정하는 거 아시잖아요?
3: 네.
0: 그래서,
3: 네.
0: 누구부터 할까? 우리 준호 씨 해주세요.
3: 네, 좋습니다. 키워드 두 군데.
0: 두 군데.
3: 네.
0: 이번 활동에서 네. 타이틀곡 본인이 소개해요?
3: 아니 저희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것
5: 네,
3: 같은데
5: 요즘에는 협이 형이
3: 협이
5: 되게 많이
3: 했던
0: 그럼 준호 씨가 한번 해줘요.
3: 네 저희 두 군데는 요새 딱 맞게 봄날의 따스한 햇살을 느끼면서 좀 행복하고 설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을 저희 차동엽의 목소리로 부드럽게 풀어낸 노래입니다.
0: 오케이.
6: 잘했다.
0: 오케이. Okay, so he's normally not the one that introduces 두 군데 even though they've kind of been going around to introduce it during the promotions. He says that just like we have been even though it's been a little bit warmer when the song was dropped it was spring and they wanted to embody the spring vibes as much as possible and bring their own warm vibes to the track as well. 자, 이 곡을 처음 이제 녹음을 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수록곡도 있다면서요.
3: 네, 맞아요.
0: 분명히 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앨범 준비하는 과정에서 곡을 한 네다섯 개를 선정을 하고 다 녹음을 해보고 고르는 과정이 있고
2: 네.
0: 어쩔 때는 그냥 아니야 딱 이 곡 이 곡 아~ 끝 우리 하고 싶은 거는 이게 다야 아~ 해서 아, 네. 끝나는 앨범들도 있는데
6: 아, 네.
0: 어,
6: 네.
0: 이번 앨범 과정은 좀 어땠어요?
6: 어 이번에는 사실 조금 이것저것 이 두 곡 말고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본 녹음해본 곡들이 있었어요.
0: 몇 곡 정도?
6: 한 두 곡?
0: 어? 한 네, 한 총 한
7: 곡이 더 있었어요.
0: 한 네 곡 정도?
7: 컨셉의 느낌으로.
6: 맞아요. 맞아요.
3: 네. 총 네 곡 정도 이제 받아보고 데모도 해보고 했었는데 근데 약간 느낌이 왔긴 했어요.
6: 이제 좀 그냥 이거 할
3: 이거 할 것 같다. 느낌이
7: 될 것 같다. 느낌이, 될 것 같다라는
3: 느낌이 들었는데 느낌이 맞더라고요.
0: 오케이. So, we have two songs on the recent release, and I was asking. So, for sometimes, we'll get like a couple of songs together, and then they'll kind of like record everything, and then see what feels right, and then kind of go from there. And then there's times where like, no, we have this song and this song, and this is gonna be the album. And we're just gonna prepare for that. It was the first one actually. They had about four songs. A few of them were a little bit different concepts, and they all kind of did like a pre-recording of it, just to kind of see what the vibes were. But as the members were getting ready for the song, they kind of realized that this was going to be just the song that they were going to be going for. 그러면 데모를 받았을 때 네. 혹시 좀 많이 달랐을까요 지금이랑?
6: 거의
7: 비슷하네.
6: 그냥 이제 조금 원래 데모는 살짝 좀 영어 가사가 좀 더 많은 느낌 이었고 뭔가 그런데 이제 가사도 이제 바뀌면서 이제 한국어 가사가 되게 많이 늘었고 또 그냥 저희 목소리로 이제 녹음해서 느낌만 다르고. 구성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0: Well, okay, so the song didn't really change too much. There was a lot more English on the demo when they received it. Of course, their Korean lyrics went on top of that. So that changed the vibe of the song too. And of course, their members' vocals jumped on it too to give it a very different vibe as well. 지금 팬분들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세 분
3: 네, 전에 스케줄 일정 때문에 맞아요. 오늘 좀 상태가
6: 저 상하이 다녀왔거든요. 네,
7: 어제 상하이 갔다 왔거든요.
6: 그래서 네.
7: 새벽에
0: 도착을 하고
7: 4시인가?
6: 그래서 지금 다들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해요. 저희.
0: Okay. So they just got back from Shanghai this morning apparently. And so they are a little tired and they feel bad that they're not their 100% today. But the fans are saying that they look so good today that they're like, thank you for all of that as well. So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the recording process. 자, 봄 산책까지 해서 두 군데, 정말 봄 얘기를 준호 씨가 아까 이제 봄 따뜻한 얘기를 해서 이제 두

0: 좋은 곡인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일상 속에서는 봄 산책을 좀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1: 오케이, 오케이. 자, 동윤 씨는 왜
2: 제가
1: 타이틀이에요?
2: 신스 소리를 좀 좋아하는데
0: 신스
2: 신스가
0: 사운드.
2: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두 군데. 그래서
1: 오케이.
2: 그런 비트감도 되게 빠르고 좀 빠른 노래를 좀 좋아해요.
1: 오케이.
2: 칠한 노래보다. 그래서 두 군데가 좀더 취향입니다.
1: Oh, so both of the songs definitely have a warm spring vibe that Juno was saying earlier. But I mean, they all have their own personal playlists in the genres that they love. So I was asking them, out of the two, would there be a difference in like if this was just my playlist, even if I did not sing the song, would I still have it in my playlist? And Dongyun says that he's gonna go 두군데, and the reason is because he loves synth sound, and there's a lot of synth sound in the track, and he likes a little bit more of a song with a beat. Now our other two members actually like a little bit more of like a easy listening, a very chill vibe. These days there's a lot of picnics going on, there's a lot of people heading outdoors, and so they feel that that would be a really great track for you to enjoy as well. We've got a few listener questions that came in for the recent concept, and I need to ask, who out of the three of you, was there a time where this member was just you wanted they were so lovely you wanted to just gobble them up? 우리 청취자 질문 중에 하나 있는데요. 멤버분들이 이제 이번 활동을 하면서 컨셉도 좀 따뜻따뜻하고 해서
2: 네.
1: 좀 진짜 이 멤버 너무 사랑스럽다
0: 오.
1: 했던 순간 있어요?
3: 너무
2: 사랑스럽다.
3: 너무 사랑스럽다.
1: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 네.
1: 지금 사실 스케줄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졸립기도 한데
3: 네.
1: 샵에서 메이크업 받다가
2: 네.
1: 살짝 잠들고 있는데 멤버를 봤는데 진짜 너무
3: 아,
1: 사랑스럽다.
3: 그런
1: 뭐 그런 거,
3: 베일리.
1: 그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무대에 살짝 나만 아는 실수를 했는데 그냥 그거조차도 사랑스러웠다 했던 게 있었을까요?
0: 저는
2: 저는
0: 준호부터 동희부터 할래요?
2: 그 이거는 팬분들에게도 많이 얘기한 건데
0: 아
2: 저희가 이제 컴백하는 주때
1: 응.
2: 제가 처음으로 대학교 행사를 갔었어요.
1: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2: 하기 조금 전날이고
1: 네.
0: 이제 첫 무대였어요.
2: 첫 공연장에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무대장에서 보여주는 무대였어가지고
1: 네.
2: 다들 또 긴장을 했는지 아니면 열정이 좀 과다했는지 이제 또 대학교 행사니까 뭔가 부르는 거 외에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호응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1: 그쵸, 그쵸, 그쵸.
2: 근데 이제 뭐는 이렇게 무슨 무슨 대 뭐 Let's go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협이 형이 마지막쯤에 좀 터지는 구간에서 거기가 저희 갔던 데가 가천대거든요. 응. 가천대 Let's go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살짝 준비하는 과정이나 뭔가 협이 형의 체력적인 살짝
0: 이제 과열이 됐었던 거죠.
2: 과열이 됐었나 봐요. 그 순간에
1: 네.
2: 의미타를 해야 되나? 뭔가 그냥 어딘가 그러니까 많이 벗어난
4: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는 협이 형은 머릿속으로 그 전부터 여기서 내가 가천대 렛츠고 이걸 해야겠다를 너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해야지 하니까 이제 너무 긴장이 돼서 가천대 렛츠고
0: 가천대
2: 렛츠고 렛츠고가 없고 그냥 포용해버렸어요.
4: 비명
0: 그렇죠. 비명이었어요. 하나의 비명?
2: 근데 이거를 제가 인이어로는 못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1: 영상을
2: 밑에서
1: 봐서는
2: 사람들 울려주는 그런 지킴이었는데 네, 그런 게 무대 영상 봤는데 그 음악을 뚫고 나오는 그 협이 형의 목소리가 아, 너무 웃기더라고요.
0: 너무 잘하고 싶었던 거죠.
2: 맞아요. 근데 리스펙해요.
1: 아, 너무 귀엽다. 네. Okay, so there was a really lovely moment for Yup, and so they got a chance to do a college festival, first one ever. And this was actually the day before their official comeback stage. So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members were showing 두 군데 and just their stages in general. Now, normally when you go to college festivals, a lot of our artists will, you know, scream out the name of the college and be like, you know, let's go or let's party or like, you know, they do something with the audience. So Yup apparently was kind of like mentally preparing this. He was like the entire song. He's like, okay, right around here, I'm gonna scream to the crowd. And apparently he got just so excited. He screamed the name of the university. And then instead of saying let's go, he just ended up screaming. And the members didn't really hear it with their in-ears. But later when they saw the fan cams, they were just like, what happened? And it ended up becoming one of the most cutest moments ever. Okay, we're going to be moving on to our next keyword. 우리 chemistry. 천홍엽 케미 아니면 설렘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동현 씨 한 말만 골라주세요.
2: 저는 설렘주의 하겠습니다.
1: Okay, so fluttering warning is going to be the next one that we look at. 자, 세 분 중에 솔직하게
4: 네. 네.
1: 설렘 우주의 멘트를 제일 잘하는 멤버.
2: 잘하는
0: 사실
2: 멤버.
0: 잘하는 근데 멤버. 그래도 뭔가 그런 걸 좀 노력해주고 조금 뭔가 어필을 하는 건 준호 것 같긴 해요.
2: 어 맞아요.
0: 왜냐면 저도 그런 얘기를 잘 못하고
2: 저도
0: 정윤이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2: 맞아요. 저도 잘 못해요.
0: 혼자 막 하고 혼자 웃어요. 그래서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1: 아 귀여워. Okay. 네. So even Dongyun said that when it comes to like the fluttery feeling messages that are said to fans, they suck at it. Dongyun apparently like will say something during a fan sign to himself and then he'll kind of laugh by himself. That's about it because he's really shy. So they feel that Chuno's probably the best out of all of the members. Okay. Who is the most 애교 out of the three of you? 세 분 중에 애교가 누가 가장 잘 많아요?
0: 뭐 생활적인 거는 그래도 동윤이가 약간 저희 두 명을 좀 약간 툭툭 건들면서
2: 아, 맞아요.
0: 그런 녹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맞아요. 준호는 약간 또 준호만의 약간 그런 생활 애교가 있고 이제 저는 이제 팬분들 앞에서 좀 과한 애교 아, 열심히 맞아요, 하는 맞아요, 스타일인 맞아요. 것 같아요. 각자의 다른 종류의 애교. 애교가 있어요.
4: 애교라고 표현할 만한 건 협영인 것 같긴 하다.
0: 그 약간 생각하면. 팬분들이 생각하는 애교.
4: 애교는
0: 그런 거 좀 빼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고.
1: 네. Okay, so you were saying that when it comes to Juno and Dongyun, they have kind of their own ways to like have their own little aegyo within the team, but it's not like the aegyo that you would think like that would be done to fans. And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what we do to the fans and whatnot. That would be Yop over there. He's the one that kind of takes the leash and he just like he runs with that as that as well. The 이거를 제가 물어보는 사이에 우리 팬분들이 계속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어,
0: 좋다.
1: 그 설렘멘트 하는 멤버 중에는 준호 씨가 바로 나왔고요. 그리고
2: 맞아요.
1: 이제 바로 질문 나오자마자 그냥 협희 씨가 나온다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
0: 이런 식으로. 다들 저희를 너무 잘 아시는
1: 너무 잘 알고 있어요. Yeah, so the fans are answering along with the members as well, and yeah, they know them better than I think they know themselves to a certain extent. Okay. 이거는 좀 웃겨,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이것도 청취자 네. 질문인데 네. 만약에 멤버분들이 스케줄 중이 아니고 네. 그냥 길 가고 있었어요.
0: 네.
1: 예를 들자면 그냥 막 연습 끝나고 그냥 숙소로 다시 가고 있고 아니면 편의점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팬이 우와 차동엽이다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2: 저는 가끔 제가 하도 많이 산책을 좀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가끔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간단하게
1: 인사하고 가요.
2: 네. 자연스럽게.
0: 저는 오히려 약간 제가 원래는 좀 가끔 이제 알아보시면 부끄러워하거나 좀 그랬는데 오히려 요즘은 이제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노래 나왔는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하려고 하는
1: 어필을
0: 스타일이에요.
1: 하군요. 준호 씨는 좀
4: 저는 그냥 뭐 웃는 것 같은데 그냥 인사하고
0: 미소
4: 네 그냥 아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1: 오케이 네, 오케이
4: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1: 오케이 so one of the listeners asked what if a fan they were walking down the street and one of the fans was like oh it's 차동엽 like what are you gonna do and the members actually have had this happen so 동현 says that he likes to go out for walks and stuff like that and so he actually has ran into a couple of fans here and there and they just say like hi and smiles and says hi. Yelp says that he's used to be really shy when people started recognizing him, but now like he's a little bit more into promoting them. So like if somebody recognizes, it's like, yeah, we just got a song out, so don't forget to show love and promote themselves as much as possible. Chuno is the one that just kind of smiles and says hi. So yeah, if you guys see them in the streets, then you guys can say hi to them. 이건 아무리 봐도 팬분들이 지나가다가 인사하고 싶은데 망설이다가 해서 이런 질문을 보낸 것 같아요.
2: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1: 하셔도 된대요.
2: 네.
1: Okay. So yeah, they can definitely say hi because I feel that a lot of fans like we're like super shy. Like we don't want to do anything. And yeah, we want to say hi. Okay. So let's look at your chemistry. 자, 세 분이 이제 연습을 했을 거죠?
0: 네,
1: 이제
0: 네,
1: 그렇죠. 컴백을 하면서 이제 세 분이 했을 텐데
0: 네.
1: 이게 이제 팀이랑 같이 하다가 이제 멤버 수가 좀 급격하게 줄면서
2: 네.
1: 케미가 더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어라 우리가 이렇게 안 맞았나 싶을 수도 있거든요.
4: 네.
1: 제일 잘 맞는 거 음식 뭐 춤 뭐 호흡 눈치 뭐가 제일 잘 맞아요?
0: 전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눈치인 것 같아요.
2: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 뭔가 왜냐면 뭐 연습할 때도 그렇고 뭐 식사할 때도 그렇고 보통 이 스케줄 다니다 보면 멤버마다 그 스타일이 달라서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좀 같이 한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약간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 때 안 좋아하고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서로 피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배려가 이제는 딱히 신경 안 써도 알아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1: Okay, so I mean, obviously they have more members, and so with them being a subunit, I was like, there might be some more things comfortable. There must be more things that you didn't notice you guys had before. So when it came to the chemistry, or just like, you know, overall reading the room, how does it go? And it looks like all the members kind of read the room really easily. They read the members really easily. They've known each other for so long that they're kind of just on top of things. At that,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골라요?
2: 그냥 보통 간단하게 좀 보통, 먹을 수 있는
0: 네,
2: 걸로
0: 맞아. 저희가 활동 때 사실 다들 잘 안 먹어요.
2: 맞아요.
0: 활동 때 왜냐면
2: 많이 먹는 사람이
0: 오히려
2: 없어요.
0: 약간 활동 때 잘 안 먹고 평소에 이제 먹고 싶은 건 열심히 먹는데 해서 좀 간단한 핑거푸드 같은 것들 좋아하고 해서 같이 먹을 때도 있는데 가끔씩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아 근데 나는 오늘 이게 너무 땡겨 예를 들어서 저도 며칠 전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원한 밀면을 먹어야겠어 이런 식으로 가끔 혼자 따로 시킬 때도 있고
1: 아, Okay, so mostly the members don't eat that much during promotions. They like to eat something pretty lighter, like finger foods and stuff like that. But there will be times, like if a specific member really is craving something, then they'll just kind of order it separately. So that's something that they just kind of go off as well. When it comes to if, okay, this is a total if. This never happened. 이거는 우리 매니저님들 오해하지 말기 바래요. 만약에 뭔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네. 연습실에 있었는데 뭘 깨뜨렸어.
0: 네.
1: 뭐 잘못을 했어요.
0: 네.
1: 지금 눈치 게임으로 그걸 네. 최대한 좀 숨기고 해야 하는 상황에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눈치 빠르게 그거를 좀 약간 좀 수습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일단 저는 아닌 것 같아요.
4: 근데 그걸 숨겨야 되나? 무조건 아, 숨겨야 되는 거죠?
1: 아, 뭐 상관없어요. 아니, 그걸 좀 약간
4: 하는 거면 거의 제가 할 거
1: 같아요.
4: 그냥
0: 빨리... 아니면 숨기는 거는 전 잘할 것 같고.
4: 아, 오. 숨기는 거면
0: 제가 잠깨로
1: 오케이.
0: 계획을 잘 세울 것 같고 뭐 그걸 수습하면서 정리하는 건 주는
1: 거 같아요.
0: 동윤이는 그냥 잘 따라와 줄 거야.
1: So, Dongyun's like, I'm never going to be able to do that. I'm like, okay, so this is just a hypothetical situation. What if like you broke something in the practice hall and like you kind of wanted to hide it? Who would be able to hide it the best? And Dongyun's like, not me.
4: And then, not you.
1: Chuno says that if like, do we have to hide it? If we can just come clean and kind of just organize it, I will probably be the one to do that. Yeah. If we had to lie about it or like hide it, then Yup says that Hubby's gonna be able to do that a little bit better to kind of, you know, like hide everything and like set up a plan and stuff like that. And then Dongyun's gonna just follow along to the situation.
2: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해.
1: 그죠? 아, 그럼요. 아, 그럼 그것도 눈치.
2: 네, 맞아요, 맞아요.
1: Yeah, so he says following is important. So it's like, yeah, that takes a lot of reading the room and being able to jump on top of it. 자, 노래를 벌써 한번 듣고 오긴 와야 되는데.
0: 네.
1: 사실 준호 씨가 아까 잘하긴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엽 씨가 그래도 요즘은 곡 소개를 많이 해준다고 하셨으니까
0: 아,
1: 두 군데 네. 다시 한번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0: 그러면 정석. 이제 우선 저희 두 군데라는 곡은요. 반짝이는 신스 사운드와 그리고 아주 펑키한 기타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누디스코 장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각자 매력이 있어요. 준호는 아까 가볍게 말씀드렸다시피 너드 그리고 동윤이는 약간 힙
2: 맞아요.
0: 그리고 제가 러블리 담당이거든요. 그런 매력으로 그런 설렘을 표현한 곡입니다. 네.
1: Okay, so 준비 많이 다. So this is 네, a sparkling synth track with a funky guitar. It's a new disco genre, and they have the concepts of Juno being a little bit nerdy. Dongyun is a little hip, and he's a lovely person in that. So this is the concept that we're looking at. We're gonna take a listen to 두 군데.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More of the show.

0: Hi, ich höre Arirang Radio von Deutschland aus.
1: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2: All right, it is Twinkle Master Day. We have the fabulous Cha Dong-hyeop joining us in the studio. They just made a comeback as a subunit with 두 군데. Don't forget to show a lot of love. 두 군데 많이 사랑해 주세요. Now, we move on to part two. 우리 멤버분들 진짜 매번 오실 때마다 이렇게 대본 넘기는 거 너무 사랑스러운데 없잖아요.
3: 맞아요. 공유 X.
2: 되게 열심히 다음에 뭐지?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없을 거예요. 아마 대본이 저한테만 있거든요. I always love when the members come into the studio and they look at our script because from part two, they don't really have a script in their script because I only have it. We're going to be moving into the fans' favorite part.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질문 타임으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저만 있거든요, 이 질문들이.
4: 네.
2: So, 준호 씨부터 할게요.
4: 네.
2: 각자 멤버들 질문 두 개씩 있는데 일단은 준호 씨.
4: 네.
2: 이거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고 평생이어야 돼요.
4: 평생.
2: 네. 평생 이 멤버로 배경화면을 해놔야 한다면.
3: 진짜 생각도 안 했지.
2: 그래서 제가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네. 된다고 했어요. 자, 네. 누구로 하실래요?
4: 저는 그럼 협이 형.
2: 왜요?
4: 왜냐하면 다양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2: 오케이. So out of all the members, he chose help. And the reason was because he feels that there will be a lot of different types of pictures to put in his background and he won't get sick of them. Okay. All right. 자, 동윤, your 네. question is, which member is a pro at office life and acts the most charming toward managers and CEOs? 자, 매니저님이나 대표님에게 애교가 가장 많아지는 사회생활 만렙 멤버는?
3: 준호입니다. 준호.
2: Really?
3: 대표님한테 그거 좀 잘하는 것 같아요.
4: 아, 맞아요. 애교가 많다기보다 저는 대표님이 그래도 제일 편하게 해주셔서
3: 대표님이 저희를 전체로 다 편하게 네. 해주시는
4: 그 제일 오래 본 회사에서 제일 오래 봐가지고 저는 맞아요. 제일 좀 편안한
2: okay. So he chose Juno and the reason is and Juno agrees because he's kind of known their CEO for the longest and so yeah he feels that he's the most comfortable even though all the members are really comfortable with their CEO he feels that he probably is a that as well okay interesting next one okay 우리 협씨
5: 네.
2: which member would have total main character energy walking in the rain without an umbrella 비 오는 날에 우산 없어도 괜히 청춘 영화 주인공처럼 걸어갈 것 같은 멤버는
5: 나 아니야
2: 본인 빼고 본인 빼고
3: 본인 빼고
2: not you
5: 어?
3: 둘 다 없나 봐
5: 아 근데 그래도 준호로 일단 할게요 왜냐면 동윤이는 이제 머리가 이게 많이 무겁거든요
3: 맞아요
5: 그래서 진짜 비에 홀딱 젖은 강아지가 될 것 같고 준호는 그래도 동윤이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이제 약간 눈도 이렇게 예쁘게 쌍꺼풀 지고 하니까 맞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3: 저는
5: 같아요
3: 저는 되게 그럼 꼬질꼬질한
5: 도윤이는 좀 덥거나 습하거나 이러면 또 무너져요 이렇게
3: 맞아요.
5: 이 표정이 무너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3: 아, 청춘처럼 안 보여요
5: 맞아요 네. 청춘보다는 좀
2: 이거를 협씨가 협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실시간으로 청취자분들도 우리 팬분들도 지금 동윤씨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3: 네? 아 제가
2: 동윤 점점점?
4: 이렇게요
2: 의문 오케이
3: 저는 뭐 젖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2: 안 좋아하는군요
3: 땀도 많아서
2: 땀도 많고 오케이 네. So he says that he would like to choose 준호 and the reason is because in overall 동윤 apparently has a lot of hair and if it gets wet it gets heavy and it's just gonna flop down over his head and so he feels like if he was to get wet and even if he starts getting sweaty during promotions and stuff like that he tends to also sweat a lot and so it's just not pretty on him and he agrees with this and so he feels that somebody who could actually make it work would probably be Juno is for that as well okay we have another question
4: yeah
2: 자 우리 협이 씨,
5: 네.
2: What is more upsetting for you? It's annoying, but it's true, so you can't deny it. Versus, you know, to your core, it is wrong, but everyone agrees it's right and take the side. 자, 다음 중 묘하게 더 짜증나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5: 네.
2: 진짜 짜증나는데 맞는 말이라서 반박 불가. Versus, 아무리 생각해도 틀렸는데 맞다고 다들 편 들어줌.
5: 둘 다 너무.
2: 그러니까 골라야죠. 그러니까 묘하게 더 싫은 거.
5: 그래도 전 첫 번째가... 아 뭔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 인정을 해 인정하는데 뭔가 예를 들어 그 사람의 말투나 이런 게 좀 그래도 날 화나게 했어. 그랬을 때가 아 맞는 말이라서 할 말은 없는데 좀 더 이게 내적으로 약간 이렇게 아 짜증나 이럴 것 같긴
2: 해. Okay, so the first 말인데. one. Okay, so the first one for him because he feels that he'll probably be triggered by whatever way that they said it or whatnot, and he'll probably be fuming about it later down the line. Okay. So, 동윤, your next question.
3: 네.
2: The member you choose to walk around hand in hand all day today. 자, 오늘 하루 마무리를 이 멤버와 무조건 손잡고 다녀야 한다면?
5: 세상에.
2: 어떤 멤버?
3: 아, 하루의 마무리를요?
2: 네. 그러니까 오늘 방송 끝난 시점부터 0시까지 계속 손잡고 다녀야 돼요 이 멤버랑
5: 내 손을 잡아
3: 준호 하겠습니다
5: 뭐야
2: 왜요
3: 준호가 조금
5: 덜 부담스러워요?
3: 아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많이 좋아해줘서
2: So even though he was looking at Yeon while he was saying the answer, he chose Juno because he just
3: 각자 좀 다른 재미가 있어요.
2: Oh, because 네. he takes him as he is. Okay, Juno, your last question.
4: Yep.
2: 어차피 화가 나시긴 하실 건데 너무 화내시면 안 돼요.
4: 네.
2: This is a very upsetting question.
4: Yeah.
2: So what would make you more upset? Another idol flirting with your fandom, or your fandom flirting with another idol? 자, 둘 중에 더 싫은 상황 무조건 화가 나실 거라서 미리 사과드립니다. 다른 아이돌이 드리밍에게 플러팅 날리기 versus 드리밍이 다른 아이돌에게 플러팅 날리기.
3: 이거는
2: 뭐가 더 화가 나요?
4: 잠시만요.
3: 고민이 되나?
5: 고민 중?
4: 1번이 더 별론 것 같아요.
2: 다른 아이돌분이.
4: 네.
2: 오.
4: 왜냐하면 2번은 장난이라고 느낄 것 같거든요.
2: 네.
4: 근데 1번은 좀 짜증 날 것 같아요.
2: 아, 2번은 오히려 팬분들이 네, 좀 장난칠. 우리를 네, 좀 약올리려고 그렇게 하지만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진심일 거는, 것 같으니까.
4: 첫 번째 거는 너 누군데? 이런.
3: 너 누군데?
2: 네, 뭐 좋다 좋다. 오케이.
5: 해도 뭐 우리가 더
2: 오케이.
5: 멋있죠.
2: 네. Okay, so he definitely did feel a little upset with that one, but he says that the second one for his fandom flirting with another idol, he feel that could be kind of like a teasing from the fans, like, you know, trying to get a rile out of them. But the first one, if another idol was flirting with his fandom, he'd be like, excuse me, who are you? Yeah. So it will definitely be a upsetting system for that. 이 질문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팬분들이 엄청 좋아한다 이거.
4: 아 진짜요?
2: Okay, okay. So he, everybody trusts them. I have a quick question though. 자, 네. 비슷한 계열의 질문인데요. 세 분한테 네. 여쭤볼게요.
3: 네.
2: 자, 팬미팅 또는 공연장에서 팬분들이 네. 다른 아이돌의 직캠을 찍고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3: 저는 보통 가리킵니다.
2: 아, 너? 해요?
5: 네, 이게 진짜 약간 티적인 걸 수도 있는데 가끔 친구분들의 그거를 대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의 최애가 오늘 공연을 하는데 친구가 못 왔어.
2: 그것도 찍어준다.
5: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2: 아니요. 역시 지금 그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안 되고.
4: 너무 행복해.
2: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찍고 있는데
3: 거야,
2: 딱 이 직 캠의 각도와 표정과 오케이. 이거는 딱 누가 봐도
5: 아, 이 사람에게 사랑에 빠져서
2: 누가 봐도
4: 어머,
2: 지금
4: 이렇게 하고 있네.
2: 지금 플러팅 이상으로 지금
5: 약간 씁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3: 아 제가 만약에 그 정도라면은 가르치지 않을 것 같아요.
2: 어 그래요? 현도 안 내요?
5: 아 상처받았어요?
3: 네.
2: 오~ 오~ 상처 받아. 가르치는 거는
3: 이제 장난.
2: Oh, he normally teases the member like with fans, and Yeop was trying to make an excuse about like you know they might be taking it for another fan, but like Chunho like no. They're like looking at the camera like they're in love, and he's like oh then I'm gonna be upset. And Dongyun's like if it's that level then I'm gonna be upset. So Chunho 씨는 어때요?
4: 저는 만약에 그렇게 너무 사랑해 보인다, 그럼 이제. 대화 좀 할까요?
2: He says we need to have a little conversation. We need to have a little conversation. Okay, okay. We're gonna take another quick song break and come back. 우리 오늘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좀 네. 재밌는 게임을 우리 팀이 좀 준비를 해줘가지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o 네. the fans can really enjoy part 3 because we have a game in store for the members. So stay tuned for that. In the meantime, it is another track off of the recent release. It's 타동엽 on the track with 봄산책 or Riding the Wave. Enjoy this track and more of the shows coming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it's part three of our Twinkle My Star, and we have a game prepared for the members. It's called Relay Drama. They are going to be acting out what it said on this piece of paper. I don't even know what's in here. 저도 뭔지 몰라요. 네. 근데 여기 랜덤으로 멤버분들이 이제 하나씩 꺼내서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뽑은 걸 본인이 하고 싶으면 본인이 그냥 연기를 하면 되는 거고 아, 그 네, 상황을 네. 만약에 나 말고 이 멤버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하면 넘기셔도 돼요.
5: 네.
4: 펩시 하나 골라요.
5: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6: 어려운 거 하면 넘길 거죠.
5: 당연하지.
4: 오케이. 오, 길어. What is it?
6: 오, 길다.
5: 오, 와. 좋다. 미용실에서 다듬어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거울을 보니 머리가 바짝 잘려있다. 미용사가 마음에 드시죠? 라고 물을 때 나의 한마디 대사는
4: 본인이 하실 거예요? 넘기실 거예요?
5: 아 이거 누가 하면 좀 재밌을까?
4: 본인도 안, 잘할 것 같은데?
5: 저요?
4: 응.
5: 아,
6: 저... 형 재밌긴 하겠다.
4: 본인 잘할 것 같은데?
5: 저는 그냥 이럴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시죠? 네, 한 길이 보니까 한 1년 뒤에 다시 와서 자르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돈 굳었다. 예스. 예스.
4: 와, 잘한다.
5: 돈 굳었다.
6: 이걸 알아들을까요?
4: 잘한다.
6: 그 속에 있는 말을 알아들으시고.
4: 잘한다.
7: 근데 이 정도로 눈치가 없으시면 이렇게 받아들이실 거 같아요. 내년에도 또 와주시길 너무 감사합니다.
0: So the situation was he went to the salon to get his hair cut. It was only supposed to be a trim, but the stylist cuts too much off. And what would you say after you look at yourself in the mirror? He says, if I was to say something, I would be like, oh, it looks like that I will not have to see you for a whole year. Would they understand? 준호 씨, 할게요. 다음.
7: 나는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말 안 해. 그리고 감사해요 하고 그냥 안 가.
4: 아, 안 가요.
5: 근데 사실 나도 막 그치? 엄청 대놓고 말하진 않아.
0: Okay. Juno, what is yours?
7: 와.
5: 쉽지가 않아.
7: 내 피 같은 비상금.
4: 비상금.
7: 또는 아끼는 한정판 물건을 몰래 훔쳐가려다.
5: 와.
7: 나와 눈이 딱 마주친 멤버. 그때 나의 한마디는?
4: 오케이. 오케이. 생각 본인이 할 거예요? 아니면 넘길 거예요?
7: 잠시만요.
4: 제가 그러면 통역할게요. 네. So either your emergency money or your limited edition was being stolen by one of the members and you caught them mid steal. What would you? How are you gonna react? 본인이 할 거예요?
7: 제가 하면 될 것 같아요.
4: 오케이, 해줘요.
5: 정말 잘 맞는 것들이 나옵니다.
6: 그러니까 웃기다.
7: 만약에 그렇게 했다.
5: 지금 몰입했어.
7: 마주쳤다. 그러면?
5: 무서워.
7: 뭐해?
6: 그 진짜 할 것 같아. 진짜 할 것 같아.
7: 이렇게 할 것 같은데.
4: 오케이.
5: 여기에 많은 게 담겨 있어.
6: 뭐해?
0: So what are you doing? Oh, I actually got chills from that too. 우리 동희 씨도 하나 골라봐요.
7: 기대된다. 다음 것도 그러니까. 재밌는 게 되게 많다.
6: 그러니까. 10년 만에 연락 온 친구가 나 너네 집 앞이야 라고 한다. 그때 나의 한마디는?
0: Okay. So a friend you haven't seen in 10 years comes up and is like, I'm in front of your house. Come out. What do you do?
7: 이것도 뭔가 너가 잘할 것 같다.
6: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4: 어떻게 알았어?
6: 요즘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5: 공포영화인데 갑자기.
4: 공포영화인데? How did you know where I live? 무서워.
6: 나 진짜 방금 든 생각을 그대로 얘기한 것 같아.
7: 그러네.
6: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이상한데.
4: 자, 과연 한 바퀴 더 돌 수 있을까?
5: 아, 네. 큰맘 먹고 산 비싼 옷을 멤버가 빌려가더니 국떡볶이 국물에 한가운데 정통으로 묻혀서 돌아왔다. 이때 나의 한마디는.
0: Okay, so one of the members borrowed his expensive clothing and put 떡볶이 on it. What does he say after?
5: 준호가 해볼까?
7: 아, 나야?
6: 응. 이거 형이 해주면 안 돼요?
5: 나?
6: 네. 형의 반응.
7: 나는 대로.
5: 나는 그냥 이렇게 해야지. 원상복구 해서 와.
6: 맞아, 그걸 그래.
0: Okay, restore and come back. 그래야죠. Okay, 동희 씨 다음 거 하나만 해줘요.
6: 네.
0: Oh, this is actually really good. 근데 진짜 좀 약간 성격에 맞는 게 좀 잘 뽑히는 것 같아요. Feels like the members are choosing ones that are fit for their personalities.
6: 누구 나 항상 좀 공포스러운 게 새벽에 자는데 침대 밑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 그때 내 대사는.
0: somebody's calling you from under the bed. What do you say?
6: 어 뭔가 침대 밑에서?
7: 침대 밑에서.
6: 어 그래서 아무나 못할 것 같은데요.
0: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5: 나는 잠결에 이제... 그냥 조용히 해라고 할 것 같아. 아. 잠결에.
0: He was probably saying that. Probably I'll be so out of it. I'm just be like.
6: 아 자, 제가 2층 침대라는 가정인가?
0: 아니요.
6: 아니요. 아니, 제가 1층 침대인데 아, 침대 밑에요.
5: 사람 아니면 귀신인 거지.
0: 그래서. 그렇지.
6: 아무 못하다가 정말 용기에 대해서 누가 이럴 것 같아.
0: He's gonna say. 그럴 것 같다. Who are you? Okay. 진호 마지막 하나.
7: 귀엽다.
5: 한참 더 고민하고.
7: 귀엽다.
6: 어? 뭐야 이게?
7: 갑자기 외계인이 나타나서 지구를 구하는 대가로 멤버 한 명을 달라고 한다. 그때 내 한마디는?
0: Okay, so 와. aliens have come down to Earth and asked Juno for one of the members as a peace offering. What is he gonna say?
5: 쉽지 않다.
7: 와 잠깐만. 그 멤 그러면. 나 데려가 이렇게 할 것 같아.
0: Oh, he's gonna sacrifice himself.
7: 그럴 것 같아요.
6: 잘 보살펴 주세요.
0: He's gonna sacrifice himself. Dongyun's like, I'm gonna take care of them. Please take care of them.
6: 챙겨 주세요.
7: 누구를 보내긴 보내네.
6: 아 뭔가.
7: 아 웃기다 이거.
6: 잘 챙겨달라
5: 진짜.
7: 그니까.
6: 보살펴달라.
0: Okay. With that, we are coming to an end. 뭐 우리 게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인사할 시간이.
6: 아 너무 시간이 빠른 거 아니에요?
0: 멤버들 오랜만에 우리 진짜 2년 만에 봤는데 어떠셨어요?
6: 지금 너무 2년이라는 시간 좀 길잖아요. 근데 정말 어제 본 거 같은 맞아. 느낌으로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네. 네 정말 그대로신 것 같아요.
0: 어 그래요?
6: 진짜 오래 뵀었는데.
0: 네. Okay, so they had a blast today. Even though it's been about 2 years since we've seen them, you know, 2 years is a long time. And he says that I haven't changed, and it feels like coming back. Like they just saw me yesterday, and they seem to be great to be back in the studio. 우리 설마 또 2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죠?
6: 아 아닙니다. 금방 와야죠 또.
0: 금방 올 거죠? 약속할 거죠?
6: 금방 오겠습니다.
0: I was teasing them saying, please don't say that I have to wait 2 years to see you guys again. And they're like, no, we'll try to make a speedy comeback as much as possible. So thank you again for joining us today. Don't forget to show love to their recent album. 차동엽, 이번 컴백 두 군데 많이 사랑해 주세요. As we say goodbye for today, we have Drippin' on the track with Fly High, and we wi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
7: 안녕.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dius.
1: Welcome back. It's time for us to kick off the second hour. The main segment is called Meet You Up. That means we're going to be joined by a special guest tonight. With that being said, allow me to introduce our guest for today. They're a team that became one from two, shining even brighter together. We're joined by Flair U.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죠. 둘에서 하나가 되어 더 선명하게 빛나는 팀 Flair U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플레어입니다. 와.
1: 자, 그렇다면 개인 인사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플레어의 제리부입니다.
1: 예. 와.
3: 안녕하세요. 플레어유의 강우진입니다.
1: Alright, we're joined by 최리부 and 강우진. Alright, with that, we're gonna learn everything about them tonight. But before we do so, would you like to read some comments on YouTube? 자, 그렇다면 진행하기 전에 한번 유튜브에 코멘트 아무거나 두세 개만 읽고 넘어가 볼까요?
2: 와.
3: 와.
2: 와, 되게 많네요. 와. 예스. 와, 예스.
1: 예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유어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저희 방송 진행하는 동안에 코멘트 한 번씩 읽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와도 좋지만 뭔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다른 말씀도 많이 많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자, 어쨌거나 리브 씨.
2: 네.
1: 저희 12월에 스페셜에서 뵌 뒤로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It's been a while since the last time I saw him. So he was with us for our special last December. Could you tell us a little about what kind of group Flair U is? 자, 그렇다면 오랜만에 나와 주셨는데 플레이유 어떤 그룹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제 저희는 같은 이제 서바이벌 출신인데요. 네. 이제 그 방송에서 데뷔를 못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방송 끝나고 또 저희 팬분들이 저희의 뭐라 해야 케미 관계성 되게 좋아해서 저희도 이제 워낙 친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하게 된 그룹이에요.
1: 네. Okay, so everything kind of happened naturally since we're both from the same survival TV show and fans really enjoyed our chemistry as a team. So yeah, we eventually became a team together. 자, 그렇다면 플레이어유라는 이름의 뜻은 혹시 무엇인가요? What's the meaning of the team name?
2: 아, 네, 저희 플레이어유라는 이름은 정말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 아, 그리고 찾아봤는데 그렇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요. 소개해 주세요.
2: 완전하지 않은 두 청춘이 만나서 하나의 빛을 이룬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4: 맞아요, 맞아요.
1: Okay, so it's all about these two different youths coming together to form a complete light. Yes. 자, 그렇다면 이제 플레이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플레이어유는 2026년 5월 13일에 데뷔한 2인조 보이그룹입니다.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 두 분이서 그룹을 만들고 팬덤명은 유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So to briefly introduce who Flair U is, to our listeners. They are a two-member boy group that debuted on May 13th, 2026, and the two of them first met through an audition show and later formed the group together, and the fandom name is UR. So the question is, why did you guys decide to name your fandom UR? 왜 UR라고 이름을 짓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2: 아, 이게 후보가 되게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1: 네.
2: 근데 팬분들한테 네. 후보 받아서 이렇게 정했었는데 네. 그때 후보 딱 고르고 나서 한 3개나 있었나?
3: 아, 맞아요. 한 3개가 있었거든요. 그때 뭐가 있었죠?
2: For you.
1: Yeah.
2: 있었고, you are. 하고
3: you are. 있었고.
2: 하나 더 우유인가?
3: 우유.
2: 맞아 맞아 네. 맞아.
1: 우유.
3: 네. 네. 리유 우지에서 이렇게 우유라는 게 있었어요.
1: 아, alright. So they had three other options in mind. The first one was for you, and the second one being UR, which is their current fandom name, and the last one, OOU. That's a combination of the words from each of their names, Ribu's OO and Woojin's U. So it's the other way around.
2: Yeah.
1: All right, thank you so much. Anyway, I'm glad they decided to name it UR. It feels much more comfortable, especially when you're pronouncing it. 자, 어쨌거나 이제 데뷔하신 지 오늘 한 이제 19일 정도 됐어요. It's already been like 19 days since you guys made your official debut. How do you guys feel about it? 어떻게 기분이 느끼시나요?
2: 어떠세요? 아, 일단 저부터는 사실 아무래도 첫 데뷔니까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1: 아.
2: 근데 이게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앨범만 준비한 게 아니라 K-콘 재팬도 준비를 했어가지고
1: 오케이.
2: 된 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면 짧고 긴데라면 긴 시간이 되게 뭔가 꽉 차게 흐른 느낌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 All right.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네. So for Woojin, since it was his very first time making an official debut, and they were not only preparing for their debut album, but also preparing for this concert called KCON Japan, they spent every single time very thoroughly and diligently. 자, 그렇다면 리브 씨는 어떠신가요?
2: 저도 이제 사실 저번에 솔로 데뷔를 먼저 했고 네. 활동은 잠깐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우진이랑 같이 그룹으로 데뷔를 했는데 네. 근데 뭔가 다시 데뷔한 거지만 네. 그 모든 게 똑같이 되게 새롭고 네. 뭔가 모든 게 다 뭔가 설레던 것 같아요.
1: Alright, so now that it's my second time making a debut as a group, I mean the first debut was back when he was still a solo artist. Everything still feels very new and flattering to him.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플레이어로 네. 처음에 음악 방송에 서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So what was it like being on music show for the first time as Flair U?
2: 저는 너무 신났어요 그때.
1: Okay, so I was feeling stoked. 그렇다면 우진 씨는 어떠신가요?
3: 사실 형은 앞에서 이제 먼저 솔로로 데뷔를 해서 음악 방송을 네. 여러 번 해봤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3: 근데 저로서는 네. 그 완전 처음 하는 음악 방송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어떤 되게 긴장됐었거든요.
4: 맞아, 맞아.
3: 근데 제가 진짜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싶은 기억을 첫 네. 음악 방송 때 얻었는데 네. 뭐냐면 음악이 시작하는데. 뭔가 조금씩 조금씩 팬분들의 응원법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1: 아, 소중하죠.
3: 그래서 네, 그때 맞아요. 아 내가 진짜 데뷔를 하는구나. 내가 드디어 뭔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울컥했던 기분이에요.
1: 듣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So Woojin said, unlike Lee Boo, I mean, he has already like so much experience going on TV shows as a soloist. But me, I was there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Of course, I was feeling very nervous. But during that show, I got this memory that's gonna last for the entire rest of my life. Before I was about to go on stage, I started hearing fans chanting or cheering for us. 자, 그렇다면 이제 음악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돼. You know, the cherry on top of a music show is all about that ending pose, you know? 이제 네. 엔딩 포즈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엔딩 포즈를 저희가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So, could you guys show us the ending pose you guys recently did together? 가능하실까요?
2: 할 수 있습니다.
1: 야!
2: 1번.
1: Alright, that was the ending pose of Way to You. 자, 근데 ending pose라는 게 사실 때에 따라서 또 바뀌기도 하잖아요. 네. 좀 다른 것도 구상을 해놓으신 게 있을까요? Were there any other options in terms of ending pose?
2: 저희는 항상 즉흥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네, 무대 올라가기 전에 오늘 엔딩 요정 있다는데 어떤 걸로 할까 해서 그래서 사실 엔딩 말고 인트로까지 저희는 맞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씩 막 인트로 때는 막 다른 무빙을 네. 하면은 이제 우진이 그걸 맞춰서 다른 무빙을 해요.
1: Oh, interesting. So the thing is, we pretty much improvise when it comes to the ending pose. The only thing that we prepare in advance to going up on stage is the intro part. But sometimes even for that part, I sometimes improvise too. And Woojin kind of gets along with the vibe. 자, 그렇다면 인트로 때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대충이라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Could you guys show us the intro part?
2: 원래는 저는 토끼예요.
1: Okay. So he was doing the bunny pose. 그럼 우진 씨는 어떤 게 있나요?
3: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1: 아, 오케이. 네,
3: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1: 오케이.
3: 그 쇼핑을 하는 거거든요. 고백을 하러 가기 전에 어떤 옷을 입을지 고르는 건데 뭐 형이 토끼도 하고 다른 댄서 형들이 뭐 안경이나 향수나 이런 거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넘기고 이건 아니야 넘기고 괜찮은 게 나오면 딱 골라서 안무를 시작하거든요.
1: 아, 네.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While Lee Boo is doing his thing, Woojin is focused on the cell phone as if he's holding one. He's not literally holding one, but what he's doing is he is literally eye shopping on what to wear for his first date before going on it.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진짜 가수가 됐구나 하고 느꼈던 순간 우진 씨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3: 네,
1: 리브 씨는 언제 느끼셨나요? So when did you first feel like I finally became a singer?
2: 제가 팬미팅 했을 때요.
1: 아,
2: 딱 팬미팅 했을 때 이제 첫 곡이잖아요.
1: 네.
2: 이제 무대에 올라가자마자 팬분들이 네. 그거 보고 이제 큰 소리로 지르고 네. 리브야 하고는 저는 딱 노래 나오고 노래 부르는 순간
1: Okay, so when I performed my first ever song at a first ever fan meet and greet event, when I heard the fans all of a sudden started cheering for me, that's when I felt like, oh, I became a singer.
3: A singer.
1: 자, 그렇다면 이제 아직 데뷔한 지 이제 19일이라서 조금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이를 수는 있는데 뭔가 플레이어유로서 목표가 무엇인가요? So what's your goal for as Flare U?
2: 일단 저희는 신인상 타보고 싶습니다.
1: Oh, so winning the Rookie Awards is their current goal. 그렇다면 좀 다른 것도 있을까요? Is there any other like goals you guys have?
2: 좀 멀리 보면은
1: okay.
2: 저희가 좀 진짜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들, 네. 하고 싶은 것들 많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1: 오케이.
2: 이제 활동하면서 앞으로 뭐 예전 어떤 음악이나 어떤 이미지를 보자마자 바로 저희 Flare U 생각할 수 있게 생각날 수 있게 그런 브랜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거 좀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1: Okay, 네. so looking at the long term, I wish we could produce as many music as possible that represents the character of Flare U.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앨범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좀 간단하게 다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2: 네.
1: 두 분은 어떤 음악이 하고 싶으세요? So what kind of music would you guys like to like produce in the future?
2: 저희 또 사실 네. 이제 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음악도 있고 네. 둘이 할 때도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앨범 일단 제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Please tell us the name of your album.
1: Youth Error라는 앨범입니다.
0: 네. Alright, the album is called Youth Error. 자, 그렇다면 앨범에 여섯 곡이 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수록곡들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Could you guys walk us through the track list?
2: 네, 웨이투유는 어떤 곡이죠?
3: 일단 첫 번째 저희 타이틀곡 웨이투유는요.
0: 네.
3: 저희 항상 이제 외운 게 있는데 외워놓은 게 있는데 이제 핸드폰 진동 소리처럼 이렇게 갑자기 시작된 그런 감정처럼
0: okay.
3: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런 감정을 깨닫고 네. 이제 망설임 없이 상대방에게 달려가는 그런 감정을 담아낸 노래예요.
0: Okay, well, thank you so much. The first track is the title track, Way to You is the name. And according to the official description of this song, it says it's a hybrid pop track that combines bouncy pluck riffs and upbeat rhythms with glitchy hyper-pop sounds and the groovy Whoa. Feel of Plug-in B. And the song captures the excitement of realizing that your feelings for a friend have become something more and running toward that person without hesitation.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트랙은 어떤 트랙일까요? Tell us about track number two, please.
1: 네, 저희 하이퍼 들어보시면 엄청 막 파이팅 넘치고 그런 열정이 느껴지실 맞아요. 수 있거든요.
3: 드럼 베이스 노래.
1: 네, 그래서 저희의 뭔가 끊임없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열정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0: Alright, thank you so much. Track number two is called Hyper, and it's a drum and bass track driven by explosive bass lines and the sharp, aggressive energy of rage music. And it expresses the feeling of letting go of complicated thoughts and heavy emotions, then soaring higher and faster with unstoppable energy. 자, 그렇다면 3번 트랙은 무엇일까요?
1: 네. 여러분들이 나도 알아 그거 다 외웠다고.
0: 여러분들도 다 외우셨어요.
1: 저희가 이 소개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0: 자, 네. 여러분들 그러면 3번 트랙 소개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Shall we do it together? Please introduce track number 3.
3: 네, 이제 3번은 네. 이제 울지 말라는 노래. 네,
0: 그쵸,
3: 이름
0: 맞죠,
3: 보면
0: 맞죠.
3: Don't Cry라는 노래인데 네. 가사 보면은 이제 너가 충분히 사랑받을 그 가치가 있다라는 네. 그 뜻이 네. 담겨 있어요.
0: 아, 네, okay, 맞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So, at first, leave us the third track. 우니까 Don't Cry is literally telling a person stop crying. Anyway, the official description, official description of this song states that Don't Cry is a pop house song featuring bright synth-driven rhythms and a catchy melody, and it delivers a warm message to someone who has been hurt and is crying, reminding them that they're worthy of love. 자, 그렇다면 이제 4번 트랙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재밌는 코멘트 봤어요. 체리유님이 잠시만요. 3번 트랙은 못 외웠어요. Sorry, I didn't memorize the third track.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because we're gonna slide into the fourth track. 자, 이제 4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4번은 미라클이라는 곡이고요.
0: 네.
1: 이게 저의 첫 팬송이거든요. 그래서 네. 무슨 뜻이냐면 팬들은 저희의 기적이다. You're my miracle라는 가사도 있거든요.
2: 맞아, 맞아, 맞아요.
1: 이 노래를 저희가 부르면서 저희 다 엄청 신경 쓰면서 불렀어요. 뭔가 맞아요. 팬들한테 이야기하듯이 노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디테일하게 녹음했었습니다.
0: Okay, well, the fourth track is called Miracle, and he said it's a fan song, and it's literally about telling them, as in you are you, that they're the miracles in their life, and they put everything they got into the song while recording it as if they're actually having conversation with them. 자, 그렇다면 5번 트랙은 어떤 걸까요? Tell us about track number 5, please.
3: 네, 5번은 우후라는 노래인데요.
0: 우후!
3: 오, 맞아요.
1: 그래서
3: 우후, 맞아요. 맞아요. 제가 네. 되게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네. 되게 신나고 이제
1: 계속하세요.
3: 그래서 우후 되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저도 평소에 이렇게 우후우후 하면서 다녀요. 그래서 우진이 약간 스트레스 받긴 해요. 그거 때문에
1: 옆에 기차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0: Well, thank you so much. So, fifth track is called Uhu, and it's one of Liu's favorite tracks from the album, and he finds it really addictive. He often sings the chorus line that goes Uhu, Uhu, that is sometimes irritates Woojin.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트랙은 어떤 걸까요? What's the last track?
1: 네, 놀이터라는 곡이고요. 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곡이고요. 오. 이 노래는 들어보시면 네. 뭔가 트랙 자체는 되게 신나는데 미디움 템포의 그런 곡이에요. 네. 근데 막상 가사를 들어보면 네. 뭔가 되게 슬프거든요. 어린 시절에 대한 그런 상상? 네.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 이런 내용을 담은 곡이어서
0: 오케이.

0: 저도 이거를 녹음을 하면서 되게 슬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1: 맞아요.
0: Mm.
2: Alright, thank you so much. The last track is called Oh My God. Every single one of the people who's listening to the show knows what the name of the last track is. It's called 놀이터입니다. Yes, it is. Playground is the name in English, and it's a mid-tempo R&B song centered around sparkling synth pads and pluck sounds, and it reflects on how much a person has changed over time. And here's the important part: their desire to return to the innocence of childhood. So, Woojin, while he was recording this song, he got so immersed into the lyrics that he also felt really sad. 자, 그렇다면 이번 앨범을 녹음하시면서 가장 신경 쓴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So while recording this album, what was this one thing that you paid the most attention to?
1: 아, 어떤 게 있죠? 제가 좀 최대한 좀 밝게 부르려고 해요. 이제 목소리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좀 신나게 좀 기분이 좋게 들릴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2: Okay, so for Ribu, he tried to sing every song as bright as possible due to the emotion of the songs. And what about you, Eugene?
0: 아, 저는 항상 노래를 부를 때 저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2: Okay.
0: 근데 뭔가 되게 섬세하게 모니터를 하는데
2: 네.
0: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뭐 노래를 딱 들었을 때 부르는 사람의 표정이 보이는 그런 음악을 되게 추구해요. 그래서 되게 아이유 선배님 되게 존경하고 뭔가 그렇게 표정이 보이듯이 노래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말하듯이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2: 네.
0: 그래서 이번에도 하면서 그거를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2: Okay.
0: 감정? 네.
2: Okay. So for Chinu, he tried to like put every core emotions of each song as thoroughly as possible. So he has his own standard when recording a song, is that he always thoroughly monitors himself, and he always try to let the listeners imagine as if he's actually singing the song in front of them.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래 하나 더 듣고 돌아와가지고 이야기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We're about to listen to the title track Way to You.
1: Way
2: 자,
1: to
2: 이
1: You.
2: 노래를 들을 때 뭐에 좀 집중해줬으면 좋으실까요? What do you want the listeners to focus on when listening to this track?
1: 가사요.
0: 네, 가사요.
2: Okay, both of them said the words. All right, with that, let's have a listen. We have Way to You by Flare U. Enjoy!

0: That was Way to You by Flare You. Hope you guys enjoyed. Now, before we move on to our second segment for part two, I have a quick announcement for everyone. Arirang Radio is currently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You guys can participate by filling out the survey through the link posted on the Arirang Radio YouTube channel's community page. You can also access the survey directly through the link that has been posted in the live chat right now. When selecting your favorite show, please choose Radiness. And if there's a question asking why you like the show, please select Because I Like the Guests. That way, we'll be able to invite even more wonderful guests like Flare You in the future. We'd really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자, 두 번째 코너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공지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아리랑 라디오 청취율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청취율 조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아리랑 라디오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응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링크 띄워드렸습니다. 주소로 바로 접속하셔서 청취율 조사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라디오너스 골라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를 게스트가 좋아서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플레어유와 같은 좋은 게스트분들 더 많이 초대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 예정인데요. 네. Now we're going to slide into the next part. And this time we have yes or no game time.
2: Yes or no.
0: Yes or no time인데요. Yes면 yes라고 말해주시고요. 네. No면 no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here's the catch. You got to answer within 3 seconds, right? 이제 3초 안에 대답해주셔야 돼요. First question. Is there a food that two of you have been eating often lately? 요즘 둘이서 자주 먹는 음식이 있어요. Yes or no in 3, 2, 1, Lego. Ba-bam. Oh, Liu said yes, and Woojin said no. 아, 잠깐만, 우진 씨,
1: 약간 입은 거
0: 노라고 하셨어요.
1: 아하.
3: 저희 뭘 자주 먹죠?
0: So Woojin's like, what do we eat? Often eat together. So, Liu, please.
4: 저희는 요즘 요아 좀 먹고 있는데요.
0: 아,
1: 아 that 맞네요.
0: Famous, that famous yogurt franchise is what they've been consuming the most together. 감사합니다. 자, 근데 서로 왠지 좋아하시는 음식이 좀 다를 것 같아요.
1: 많이 달라요.
3: 완전 달라요.
0: 오, 한 분씩 알아볼까요? 자, 그럼 이번에 우진 씨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What kind of food do you enjoy, 우진?
3: 아, 근데 저는 싫어하는 음식을 세는 게 조금 더 쉬우실 수 있어요. 저는 웬만해선 다 잘 먹어서.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3: 근데 형이랑은 좀 취향이 네. 갈리더라고요. 어떤 네. 걸 좋아하시죠?
4: 저는 사실 네. 우진이가 이제 한식 같은 거 되게 많이 좋아하고 아, 네. 근데 저는 약간 반대로 그런 거 별로 많이 먹지 않고
0: 오케이.
4: 어떤 그냥 다른 거 근데 사실 먹고 싶은 거 딱히 없어요.
0: 왠지
3: 음식에 대한 갈구가 없어.
4: 근데 또 돈, 메뉴를 던지면 그것도 싫어해요.
0: 아
4: 근데 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제가.
0: Alright, so on Libu, for Libu, he doesn't feel this sense of appetite when it comes to choosing food. So he just go with whatever he's recommended with. While Woojin is about to share some of the foods that he dislikes. 자 그렇다면 어떤 걸 안 좋아하시나요?
3: 가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Oh my god, that's good though.
1: 그러니까요.
0: Not a huge fan of eggplants. 네. Okay, 가지. 근데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왜 안 좋아하시는 걸까요?
3: 그 물컹물컹한 식감이 싫은가 봐요.
4: 가지 좋아하는데.
3: 이제 많은 한국인들이 어렸을 때 급식으로 나오는 가지볶음의 소가 가지 맛을 아. 알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 저는 그러니까 뭔가 맛있게 만든 가지여도 뭔가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0: 아, okay. So no matter how delicious they make with the ingredient eggplant, I find myself not really liking it due to its squishy texture.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nna slide into the next one. Is there something you say often to one another? 서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In 3, 2, 1, let's go. Ba-bum. Oh, okay. We're gonna go back to Dibu. Let's hear it.
5: 몰라요.
3: 어,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네. 많아.
0: 몰라요?
5: As in 뭐 like 먹고 싶어? 몰라요.
0: 아, okay. So whenever they're asked a question, they usually say, I don't know. 최근에 그러면 누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모른다고 하셨나요? So when was the last time you guys were asked a question and you guys said, I don't know? What was the question you guys were asked?
3: 저희가 약간 상황극으로 보여드리자면.
0: Okay, let's see it. Okay.
3: 뭐 먹을래?
5: 몰라.
0: Ah, I like this one. So, we're going to show you what exactly happened. So, we were asked, let's say we were asked a question that goes, what do you guys want to eat? We're like, I don't know, 몰라요.
2: 그럼 언제 아세요? So when do you guys know what to answer?
3: 네, 언제 아세요?
2: 아, 리브 씨, 아, 저 알아요. 한 적 있으신가요?
3: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물어봐요.
2: Alright, so since Ribu say I don't know all the time, I kind of stopped asking many questions. 자 그렇다면, 아, 자 그러면 우진 씨는 어떤 대답을 주로 하시나요?
3: 아 저는 뭔가 대답이라기보다 약간 이런 이런
4: 그건 말인가요?
3: 뭐라 해야 되죠? 네,
2: 말이죠. 무슨 말을 많이 하시나요?
3: 아 그럼 제가 뭐가 있죠? 뭐 자주 하는 말? 뭔가
4: 아 진짜?
3: 아 맞아.
4: 아 정말로?
3: 아 정말로?
2: 아 몰라요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So, according to Liv, I think Woojin says, 뭐죠? 아 진짜요? 네. 아 for real, the most. 근데
3: 이게 영혼이 안 담긴 게 아니고요.
4: 제가 정말 안 담긴
3: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썼던 말이에요. 정말 입에 많이 붙은 말이어서 근데 이거를 근데 약간 조금 인식도 그렇고 조금 이게 감정이 안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아 진짜요? 아 그럼 저도 약간 아 진짜요? 어 그럼 그러니까 뒤에 공감을 합니다.
2: Oh, okay. So he said I've been using that term a lot since my junior high period, but I use it often to empathize with whatever the other person is saying to me by saying, for real.
3: 네, K 소윤님께서 둘이 끼리끼리네라고.
2: 너무. You two are pretty much the same. 근데 진짜 되게 웃길 것 같긴 해요. 리브 씨가 몰라요. 이러면 이제 우준 씨가 아 진짜요. 그러면 서로 결론을 어떻게 내요?
3: 결론 그냥 그러고 사. 그래서
4: 흘린대로
3: 제가 그냥 정합니다.
2: 아 오케이
3: 네,
2: 오케이
3: 제가 정해버려요.
2: 오케이 so usually they find it so hard to come up with a conclusion. So Woojin is the one who's in charge of coming up with the final conclusion or final verdict in a conversation.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Is there something you really want to hear from your fans or yours? 팬분 유어 여러분들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In 3, 2, 1, let's go, ba-bam. Okay, let's go back to you, sir. Yeah.
4: I won't leave you.
2: Oh, I believe you.
4: I won't leave you. 떠나지 않을게.
2: I want to leave you?
4: I won't.
3: I will not.
2: I will not leave you. Okay.
4: I won't.
2: All right, thank you. 여러분,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진 씨는 어떤 말이 듣고 싶으신가요? What would you like to hear from the fans?
3: It's the same thing. I won't leave you.
2: 오, 근데 두 분이 마음이 되게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4: 또 여기서
3: 떠나지 않을게라는 말을 많이 듣고 싶어요.
4: 되게 힘이 돼요.
2: 오케이.
3: 팬들이 떠나가면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2: 네. Alright, so just by imagining a fan leaving us, that hurts us already. So I don't want any of you guys to leave us. 자, 여러분들 혹은 유아 여러분들이라고 불러야겠죠? 지금부터 채팅창을 떠나지 않을게로 도배해 주세요. Start spamming. I won't leave you on YouTube.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one. Has your first impression of one another changed now? 서로의 첫인상과 지금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In 3, 2, 1, let's go! 빠밤!
4: 진짜?
2: 리브 씨,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How is your first impression on him changed over the time?
4: 처음에 되게 조심스럽고 뭔가 되게 어색했어요.
2: 오케이. 어색했다.
4: 어색했고 네. 조심스럽고 뭔가 예의 바르고.
2: Okay, so at first, my first impression on him was he was a very discreet and very caring person and a really well-mannered one. But now he turned into...
4: 되게 장난 많이 치고
2: okay.
4: 뭐 귀엽고
2: okay.
4: 뭐 되게 네 개그
2: 개그맨이셨군요.
4: 진짜 개그맨이에요.
3: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2: Okay, but now he turned into a playful and a very funny person. 자 그렇다면 리브님을 웃기기 위해서 뭔가 한 행동이 있나요? So is there anything you did to make 리브 laugh?

0: 뭐 자주 하는 거긴 한데 뭐
1: 오케이.
0: 밈을 따라한다거나 뭐 최근에 뭐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님 맞나요?
2: 어떤 거?
0: 그 히바구나 하셨던 분. 누군지
2: 그
0: 아시나요?
2: 어떤
1: no!
2: 밈이 있는데
0: 그 밈이 있는데
1: 아 근데 왠지 보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So he often mimics the memes that he enjoys on web to make him laugh. We're gonna make 우진 do it for all of us. 자 그렇다면 한번 해봐 주세요.
0: 네 되게 자주 합니다. 뭐, 그러시구나 이런 식으로
2: 그리고
0: 혼자 이렇게 되게 자주
2: 그거도 있는데 네. 그 프리스타일 댄스 티처
1: Oh, what? So,
2: I'm your freestyle dance teacher.
0: I'll be your freestyle dance teacher. 하고
2: 춤추는 그런 밈이 있는데.
1: Okay, show us.
0: 이렇게 춤을 추시거든요.
1: All right. Should I say I'll be your freestyle dance teacher? And
0: 이렇게 춤을 추시거든요.
1: Okay.
0: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리브 씨가.
1: Okay. I do this often because Ribu enjoys it. Well, thank you so much.
2: 되게 좋아하는 밈이에요.
1: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Is there something you'd really like to say to the fan? 자 우리를 늘 사랑해주는 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In 3, 2, 1, let go. Of course you have something to say,
2: of
1: right?
2: Of course.
1: Yeah, Ribu, please say something to the fans.
2: 나도 떠나지 않을게.
1: Oh, I promise I won't leave you guys. 저는 우진 씨도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0: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1: Oh, I won't let you guys down.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래 하나 더 듣고 돌아올 겁니다. We're about to listen to another track from Flare U, and this time we have Hyper. 자, Hyper 듣고 올 건데요. Hyper 들을 때는 이 부분 무조건 집중해야 돼요 하는 게 있을까요? Like, is there a part of this song that you guys really want the listeners to focus on?
0: 난 진짜 있어.
2: 어떤 거요?
1: Okay.
0: 그 2절 프리코러스 때
1: okay.
0: 내가 텐션을 올라. 아, 1절인가?
2: 어? 어디예요? 1절이에요.
0: 아,
2: 텐션을 올려고 그죠.
0: 1절 텐션 올라랑
1: 네.
0: 2절에 그 Now don't look down, won't you wanna run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 okay.
0: 곡 전체적으로 프리코러스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1: 오케이. Okay. Alright. So you might want to pay attention to the pre-chorus parts for each of the verses because you guys will be able to witness or feel the dynamic of the song slowly building up before the chorus kicks. 자, 그렇다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nna have a listen to it right away. We have Hyper by Flare U. Enjoy! Hyper.

0: Welcome back. That was Hyper by Flair. You know you have to feel sorry about anything. Do you want to read a comment on YouTube? 리뷰?
1: 리뷰. 하이퍼 뭐 근데 리뷰도 너무 너무 좋군요.
2: Oh, I really enjoy the part where 리뷰 scratches his voice from the song Hyper.
0: 자, 그거 말고 뭐 다른 것도 읽고 싶은 거 있으세요? Is there anything else you would like to read?
1: 있어요? 아, 네, 체리부님께서 이양목을 라이브 했다는 거 너무 좋다고. 오, 네, 저희가 최근에 그 네. 파주에서 열리는 네. 파주 네, 그린 콘서트라는 자선 행사에 나갔거든요. 네. 되게 많이 4만 5천
3: 와, 되게 많이 오셨어요.
1: 네, 네. 하는 그런 콘서트였는데 거기서 이제 라이브를 했는데 그게 저의 하이퍼 첫 라이브였어요.
4: 맞아요.
1: 네. 뒤에서 계속 막 연습을 하다가 올라가는데 네. 약간 아쉬웠던 건 네. 라이브를 꽤 잘했는데 네.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았다는 거. 네.
2: Alright, so what happened was they recently went on this show in Paju and they were performing the song Hyper for the first time in their career in front of 45,000 people. And one downside during the show was that the microphone in terms of volume was a little bit low. But still, I believe many people enjoyed it.
0: 자, 어쨌거나 가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파트 넘어가 볼 거예요. 이제 Q&A 타임입니다.
4: Q&A. 네.
2: It's time for us to go through the questions from the fans.
0: 자, 제가 한 장씩 드렸는데요. 자, 먼저 우진 씨부터 읽어보도록 할까요? Let's read it.
1: 네, 냠냠이 님께서 혹시 리브랑 우진이 연습생 때 예명 쓰고 싶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예명 있었는지 궁금해요. 없으면 어울릴 것 같은 거 하나씩 지어주세요라고.
2: Did you two ever want a nickname or stage name?
0: 자, 스테이지 네임 같은 거 원하는 거 있으셨나요?
1: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우진은 강우진은.
2: Okay, so since he already is enjoying his legal name 우진, he just wanted to stick to it.
0: 자, 그렇다면 리브 씨는요?
5: 저도 사실 리브가 너무 좋아서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저의 보컬쌤이 있는데 그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만약에 나중에 데뷔하게 되면 막 예명 같은 거 막 질 생각이 없냐 막 이랬는데 아니요 저는 그냥 체리브로 갈 거예요 해서
0: okay. 네,
5: 근데 그때 보컬쌤이 되게 놀랐더라고요. 오 진짜? 이래가지고
0: 근데 이름이 워낙 딱 한번 들으면 두 분 다 이름이 빡빡빡 기억에 남는 이름이라서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테이지 네임보다도.
2: So Ribu said like Ujin said I like my name too and I always thought of sticking to my legal name and I once got offered by my vocal teacher whether I wanted to come up with a stage name or not but even back then I said I'm gonna stick to my legal name.
0: 자, 그렇다면 이제 리브 씨 하나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Please read 네. the next one.
5: 신비님이 리브가 최근에 배운 한국어, 우진이가 배운 중국어가 있다면 유어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2: Okay, so if there is a new words that you guys learned in each other's language, please tell us what they are.
5: 저는 사실 요즘은 딱히 한국어 배울 시간이 없어가지고.
0: 네. 근데 혹시 하나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진짜로
4: 필요가 없어요
5: 필요합니다
0: 그니까
5: 네. 네, 아니요 요즘 전 다시 레슨 시작하고 싶어요
0: 아니 안 그래도 아까 우진님이 이제 리브 형한테 하나를 좀 가르쳐 줄까라고 하셨는데 어떤 네. 단어일까요?
2: So during the previous song break Ujin was about to teach 리브 a Korean word What was it?
1: 그냥 알려줘도 되는 한국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0: 오케이
1: 잠깐만
0: 잠깐만 위험한 단어인가요?
5: 잠깐만 나 들어도 몰라 네. 잠깐만
1: 혹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아세요?
0: 알아요
1: 그럼 약간
0: 알아요?
1: 알고 네. 있대요
0: 아 오케이 그러면 다른 거 뭐 있나요? 요즘 유행하는 말
1: 유행하는 말이요? 네. 아 근데 뭔가 유행하는 말이라기보다 뭔가 그 뜻은 비슷한데 조금 더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요.
0: 예를 들면
1: 그걸 지금 안 떠올라. 아니면 뭐, 은하수라는 단어 알아요?
5: 몰라요.
0: 오케이. What is it?
1: 은하수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단어인데 네. 그 갤럭시라는 네. 뜻이야.
5: 갤럭시.
0: 갤럭시가 이제 네. 은하수예요. 네.
1: 이렇게 밤하늘에 이렇게.
0: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진 씨는 최근에 배운 새로운 단어가 있을까? Is there any new words that you learned recently?
5: 중국어요.
0: 네.
5: 단어는 없는데 네. 이제 한 단어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요즘은 네. 제가 그냥 중국어 노래를 좀 트레이닝 시키고 있어요.
2: Okay. It's not like I taught him a word or phrase, but I've been guiding him to learn a Chinese song.
0: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We're going to slide into the next question. This one comes from Alice.
2: Are there any Korean and Taiwanese foods you'd recommend to your international fans? 국제 팬들을 위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는 Taiwanese food나 아니면 Korean food가 있나요?
5: 오, Korean food 먼저.
1: Korean food. 저는 개인적으로 불고기 비빔밥 너무 좋지만.
0: 어, 오케이. 너무 좋지만 나왔어요.
1: 너무 좋지만 정말 제가 사랑하는 K푸드 너무 많은데 일단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수제비.
0: 와, 수제비.
1: 아, 수제비를 네.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오케이. Well, thank you so much.
5: 김치 칼국수.
1: 김치 칼국수. 이런 거 있잖아요.
2: 네.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Of course, if I were to recommend the Korean food, a lot of people would choose bulgogi or bibimbap, those cliche ones. But I would like to recommend my soul food, that is sujebi. 자, 그렇다면 이제 리브 씨는 어떤 음식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5: 음식이요?
1: 후추빵 말고 다른 거 해주세요.
5: 아, 그러니까 지금 후추빵 딱 떠올랐는데
0: 후추빵?
5: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거,
0: 아, 이미 많이 하셨군요.
5: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0: 아, 그러면 여기서 처음으로 공개하시는 걸 하나 해주시죠.
5: 아, 잠깐만 조금 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0: 오케이, it's okay, take your time. Yes.
1: 후추빵은 이미 먹은 것 같아요, 저.
0: 근데 그만큼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5: 그런 거 진짜 맛있어요.
1: 맞습니다.
0: Okay, well, thank you.
5: 그럼 이제 좀 야시장 말고 딴 데 좀 생각해 보면 아, 뭐가 있죠? 우육면.
0: 우육면.
5: 하고 오케이. 버블티. 버블티. 버블티 진짜 다양해요.
0: 오케이.
5: 그래서 버블티 추천드립니다.
2: 오케이. So the first one is beef noodle and the second one is going to be bubble tea he would like to recommend. But still, on top of this list, there's 후추뱅. Pepper bread.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나님의 메시지예요. 아, 요즘 시험 기간이라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 리브랑 우진이는 학창 시절 시험 기간이나 연습생 평가 때 어떻게 멘탈 관리했나요? So it's exam season lately and it's driving me crazy. How did you guys take care of your mental health during your trainee season?
5: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사실 뭐 저희도 다 인간이니까 뭐 하기 싫겠지만 근데 할 때는 항상 그냥 생각 다 비우고 막 뭐 그냥 어차피 결국은 해야 되는 거니까 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냥 잠깐 그냥 지금 한 그 시험이나 이제 평가하는 그 한 10분 동안은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체리버 아니고 나는 그냥 기계야 하면 돼. 하고 끝나면 다시 돌아오면 돼요.
2: Okay, so he said, of course, we're the same human beings like you are. We have our own ups and downs, but when we were going through those hardships, we gave it all we got during that time by brainwashing us, thinking you are a machine. And once that is done, we got back to our human being. 자, 그렇다면 이제 끝낼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요. Alright, oh my, 벌써요? It's time for us to wrap up the show already. Oh, 자, 이제 앞으로 플레어 유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Could you guys share about your future plans and activities, please?
1: 저희 플레어 유는 이름처럼 유가 우리 유어들을 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팬분들과 함께 앞으로 재밌고 네. 멋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Okay, so the U from our name Flair U stands for our fans, yours. And just like the name, we're gonna try to spend as much time as possible with all the fans out there supporting our career. All right, with that, it's time for us to stream the last track and call it a day. 자, 이제 마지막 노래 듣기 전에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노래는 미라클이에요.
3: 네.
2: 이 노래를 들을 때는 뭐에 집중을 해볼까요? What do you want the listeners to focus on when listening to the final track, Miracle?
5: 딱 마지막쯤 네. 가사에 You're my miracle라는 아, 가사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이제 팬덤명 정하기 전이었는데 이 네. 노래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팬덤명 정하고 나서 딱 6월이잖아요. 네. 그네도 다시 가사 보고 You are my miracle 딱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또 운명이지 않을까
1: 드라마 같다.
5: 그, 맞아요. 그런 부분이어서
2: Okay, so he feels like he is destined to name the fandom You Are is because this song was finished before they got the fandom name out and he's feeling that way due to the last line from the song that goes You are my miracle and come to think of it You're from the words and that is their current fandom name. Alright, with that, it's time for us to stream the last track, Miracle by Flair U.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a, and I'm gonna leave them to say the final goodbye to you guys. 자, 이제 마지막 그룹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그럼 지금까지
1: 플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 바이바이.
1: 바이바이.

좋은 선물을 하고 싶어 방법은 모르겠어 난 갤러리를 열어 과거로 가고 있어 이런 사진도 있어 둘이서 여행 갔던 싸구르 펜션에서 내가 잡았던 벌레 축하를 받고 있어 너의 학교 앞에서 내가 준 꽃을 안고 있네 수고 많았어 네가 수업을 가면 난 너의 집에서 가사를 쓰면서 기다려

0: 시간에 그만한 경건에 잡이 비비다
1: One exclusive
2: It's Here it is
1: Two Now check this out
2: Okay fellas
1: Three

0: 아리랑
1: 아리랑
2: 아리랑
3: 라디오
4: 1, 2, 3, 4.
2: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y Stars. And this subunit is finally in the studio with us. It is 자동야!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저희 단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둘, 셋.
7: 안녕하세요. 자동엽입니다.
2: 와! 자, 한 분씩!
8: 이렇게 할까?
6: 네, 안녕하세요. 차동엽의 차 맡고 있는 차준호입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차동엽에서 동을 맡고 있는 김동윤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차동엽에서 협을 맡고 있는 이협이라고 합니다.
2: 아니, 우리 2년 동안 안 봤대요.
8: 맞아요.
7: 너무 오래됐죠.
8: 저희가 빨리 왔어야 되는데.
2: 안돼. 그거를 느꼈어요. 제가 이제 멤버분들을 오랜만에 보는 거기도 하고 해서 이제 좀 보고 싶은 마음에 옛날에 인터뷰했던 걸 봤는데 네. 우리가 꼭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얼마 만에 본다, 얼마 만에 본다, 뭐 이런 만에 본다 했는데 2년 만에 본 건 너무 보고 싶었어요.
6: 네, 저희도
8: 잘
6: 너무
8: 지내셨죠?
6: 듣고 네. 싶었습니다.
2: 진짜 보고 싶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2년 안 본 사이에 이 코너가 살짝씩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바뀐 점 중에 하나는 우리 멤버분들이 지금 우리 준호 씨부터 인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협 씨부터 반대로 갈 건데 네. 우리 피디님이 10초 타이머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10초를 드리면 본인 어필하는 시간이 가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단 10초밖에 없고요. 원래 목표는 세 분 다 하는 거거든요.
6: 네.
2: 근데 이게 우리 아이돌 분들이 재미를 좀 더 붙이려고 의리게임으로 바꿨어요.
7: 의리게임.
2: 그러니까
8: 시간을
2: 시간을 다 가질 것이냐 넘길 재밌다. 것이냐에 대한 그거를 해서 우리가 만든 룰은 아닌데 네.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변형이 돼서 안 알려드리면 좀 섭섭해할 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알려드리기는 해요.
6: 네.
2: 원래 목표는 세 분 다 10초 안에 PR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컴백 PR 뭐 오늘의 TMI 얘기하기 뭐 약간 이런 거 어필 타이밍인데
6: 네.
2: 의리 게임을 하시고 싶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협 씨가 만약에 재밌겠다. 10초를 다 가져가고 싶으면 그거는 뭐 하셔도 되는 거고
6: 네.
2: 뭐 동윤 씨까지 왔는데 또 여기서 끊길 수도 있는 거고 네.
8: 해볼까요?
7: 한번 재밌겠다. 네, 한번 해볼게요.
2: So I describe the rules to them. They're going to introduce themselves. It can be the TMI of the day. You can talk about the album. It doesn't matter. Just they have to promote themselves. But it's only 10 seconds. And the main rule is to get to all three of them. But they can take it however they want. One person can do it. It doesn't matter. It's completely up to them. And Yob is going to be the one who's going to be starting with us. Are you ready?
6: Ready.
8: 네, 준비됐습니다.
2: All right.
7: 네.
2: 초 시작.
7: 네, 안녕하세요. 드리핀 차동엽입니다.
8: 나 안녕하세요. 저는 차동엽 동윤이에요.
6: 끝이에요. 뭐야? 저는 너드한 반전 매력을 맡고 있는 준호고.
8: 네. 다 했다.
7: 망했다.
2: 망했다.
7: 응, 나는 뒤에 부가적인 설명을 해줄 줄 알았어.
8: 이렇게 하는.
2: 오케이.
6: 각자 인사였는데.
2: So they ended up just saying introducing themselves, and then that was it. But at least they got it done in 10 seconds. 그래도 10초를 맞출 수 있는 우리 솔로 아티스트 분들도 10초를 잘 못 맞추거든요. 근데 세 분 그래도 10초는 맞췄어요.
7: 얼추
2: 얼추. So they did get 10 seconds. Even some of our solo artists don't get a chance to do 10 seconds, but they were able to do that. 자, 이거는 안 바뀌었어요. 우리 키워드 할 건데요. 키워드는 세 개 있습니다.
6: 네.
2: 두 군데 그리고 차동엽 케미 chemistry 그리고 설렘주의 fluttering warning. 자, 이거 세 개 다 할 건데.
6: 네.
2: 순서는 제가 안 정하는 거 아시잖아요.
6: 네.
2: 그래서 네. 누구부터 할까? 우리 준호 씨 해주세요.
6: 네, 좋습니다. 키워드 두 군데.
2: 오, 두 군데.
6: 네.
2: 이번 활동에서 네. 타이틀곡 본인이 소개해요?
6: 아니요, 저희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것
8: 네,
6: 같은데
8: 요즘에는 협이 형이
6: 협이 되게 많이 했던
2: 거 그럼 준호 씨가 한번 해줘요.
6: 네, 저희 두 군데는 요새 딱 맞게 봄날의 따스한 햇살을 느끼면서 좀 행복하고 설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을 저희 차동엽의 목소리로 부드럽게 풀어낸 노래입니다.
2: 오케이. 오, 잘했다. 오케이. Okay, so he's normally not the one that introduces 두근데 even though they've kind of been going around to introduce it during the promotions. He says that just like we have been, even though it's been a little bit warmer, when the song was dropped, it was spring and they wanted to embody the spring vibes as much as possible and bring their own warm vibes to the track as well. 자, 이 곡을 처음 이제 녹음을 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수록곡도 있다면서요.
0: 네. 맞아요.
2: 분명히 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앨범 준비하는 과정에서 곡을 한 네다섯 개를 선정을 하고 다 녹음을 해보고 고르는 과정이 있고
0: 네.
2: 어쩔 때는 그냥 아니야 딱 이 곡 이 곡 끝 아. 우리 하고 싶은 거는 이게 다야 아, 해서 아, 네. 끝나는 앨범들도 있는데
0: 아, 네.
2: 이번 앨범 과정은 좀 어땠어요?
7: 이번에는 사실 조금 이것저것 이 두 곡 말고도 추가로 저희가 해본 녹음해본 곡들이 있었어요.
2: 몇 곡 정도?
7: 한 두 곡?
2: 한
0: 곡이 더 있었어요.
2: 한 네 곡 정도?
0: 컨셉의 느낌으로.
7: 맞아요.
6: 총 네 곡 정도 이제 받아보고 데모도 해보고 했었는데 근데 약간 느낌이 왔긴 했어요. 이제 좀
7: 그냥 이거 할
6: 이거 할 것 같다.
0: 느낌이 되게 될 것 같다.
6: 느낌이 들었는데 맞더라고요.
2: 오. Okay, so we have two songs on the recent release, and I was asking. So for sometimes, we'll get like a couple of songs together, and then they'll kind of like record everything, and then see what feels right, and then kind of go from there. And then there's times where like, no, we have this song and this song, and this is gonna be the album. And we're just gonna prepare for that. It was the first one actually. They had about four songs. A few of them were a little bit different concepts, and they all kind of did like a pre-recording of it, just to kind of see what the vibes were. But as the members were getting ready for the song, they kind of realize that this was going to be just the song that they were going to be going for. 그러면 데모를 받았을 때 네. 혹시 좀 많이 달랐을까요 지금이랑?
0: 거의 비슷하네.
7: 그냥 이제 조금 원래 데모는 살짝 좀 영어 가사가 좀 더 많은 느낌 이었고 뭔가 그런데 이제 가사도 이제 바뀌면서 이제 한국어 가사가 되게 많이 늘었고 또 그냥 저희 목소리로 이제 녹음해서 느낌만 다르고. 구성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2: Okay. So the song didn't really change too much. There was a lot more English on the demo when they received it. Of course, their Korean lyrics went on top of that. So that changed the vibe of the song too. And of course, their members' vocals jumped on it too to give it a very different vibe as well. 지금 팬분들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세 분 오늘 너무 예쁘다고 계속 칭찬이 들어오고 있네요.
7: 정말요? 저희가 그럴 상태가
6: 네, 솔직히 너무 죄송스럽네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전에 스케줄 일정 때문에 맞아요. 오늘 좀 상태가
7: 저 상하이 다녀왔거든요.
0: 네, 어제 상하이 갔다 왔거든요.
7: 그래서 네.
0: 새벽에
2: 도착을 하고
0: 4시인가?
7: 그래서 지금 다들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6: 감사해요. 저희.
2: Okay. So they just got back from Shanghai this morning apparently. And so they are a little tired and they feel bad that they're not their 100% today, but the fans are saying that they look so good today that they're like, thank you for all of that as well.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the recording process. 자, 봄 산책까지 해서 두 군데 정말 봄 얘기를 준호 씨가 아까 이제 봄 따뜻한 얘기를 해서 이제 두 곡이 정말 너무 그런 분위기 찰떡이긴 한데
0: 네.
2: 그래도 개인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0: 네.
2: 좀 내 개인적으로 내 플레이리스트에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았었어도
0: 네.
2: 이거는 무조건 내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갔을 법한 노래 중에 두 곡 중 어떤 게 더?
0: 저는 두 군데요.
7: 아마 준호랑 저는 봄 산책인 것 같아요.
2: 그래요?
6: 나도 봄 산책.
2: 이유는?
7: 좀 더 이지 리스닝한 느낌이고
2: 오케이.
7: 좀 요즘에 좀 약간 피크닉이나 아니면 좀 다들 놀러를 많이 가시잖아요. 그때 약간 듣기 좋은 그런 곡인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일상 속에서는 봄 산책을 좀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2: 오케이 오케이. 저 동윤 씨는 왜 타이틀이에요?
0: 신스 소리를 좀 좋아하는데 신스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두 군데. 그래서
2: 오케이.
0: 그런 비트감도 되게 빠르고 좀 빠른 노래를 좀 좋아해요.
2: 오케이.
0: 칠한 노래보다.
2: 오케이 오케이.
0: 그런 데가 좀 더 취향입니다.
2: So both of the songs definitely have a warm spring vibe that Juno was saying earlier. But I mean, they all have their own personal playlists in the genres that they love. So I was asking them, out of the two, would there be a difference in, like, if this was just my playlist, even if I did not sing the song, would I still have it in my playlist? And Dongyun says that he's going to go to Gunde. And the reason is because he loves synth sound, and there's a lot of synth sound in the track, and he likes a little bit more of a song with a beat. Now, our other two members actually like a little bit more of, like, a easy listening, a very chill vibe. These days, there's a lot of picnics going on. There's a lot of people heading outdoors, and so they feel that that would be a really great track for you to enjoy as well. We've got a few listener questions that came in for the recent concept, and I need to ask, who out of the three of you, was there a time where this member was just, you wanted, they were so lovely you wanted to just gobble them up? 우리 청취자 질문 중에 하나 있는데요. 네. 멤버분들이 이제 이번 활동을 하면서 컨셉도 좀 따뜻따뜻하고 해서 네. 좀 아 진짜 이 멤버 너무 사랑스럽다 오. 했던 순간 있어요?
0: 너무 사랑스럽다.
2: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지금 사실 스케줄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졸립기도 한데 네. 샵에서 메이크업 받다가 네. 살짝 잠들고 있는 내 멤버를 봤는데 진짜 아,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무대에 살짝 나만 아는 실수를 했는데 그냥 그거조차도 사랑스러웠다. 아. 했던 게 있었을까요?
7: 저는 준호부터 동희부터 할래요?
0: 아 그 이거는 팬분들에게도 많이 얘기한 건데 아. 저희가 이제 컴백하는 주 때 저희가 처음으로 대학교 행사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협이 형이 저희 컴백도 하기 조금 전날이고
2: 네.
7: 이제 첫 무대였어요.
0: 첫 공연장에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무대장에서 보여주는 무대였어가지고 네. 다들 또 긴장을 했는지 아니면 열정이 좀 과다했는지 이제 또 대학교 행사니까 뭔가 부르는 거 외에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호응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2: 그죠.
0: 근데 이제 뭐는 이렇게 무슨 데 뭐 Let's go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협이 형이 마지막쯤에 좀 터지는 구간에서 거기가 저희 갔던 데가 가천대거든요. 가천대 Let's go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살짝 준비하는 과정이나 뭔가 협이 형의 체력적인 살짝
7: 이제 과열이 됐었던 거죠.
0: 과열이 됐었나 봐요. 그 순간에 네. 음이탈을 해야 되나? 뭔가 그냥 어딘가 그러니까 많이 벗어난
6: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는 협이 형은 머릿속으로 그 전부터 여기서 내가 가천대 렛츠고 이걸 해야겠다를 너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해야지 하니까 이제 너무 긴장이 돼서 가천대 렛츠고
0: 렛츠고가 없고 그냥 포용해버렸어요.
6: 비명
7: 그렇죠. 비명이었어요. 하나의 비명?
0: 근데 이거를 제가 인이어로는 못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2: 영상을
0: 밑에서
2: 봐서는
0: 사람들 울려주는 그런 지금이었는데 네, 그런 게 무대 영상 봤는데 그 음악을 뚫고 나오는 그 협이 형의 목소리가 아, 너무 웃기더라고요.
7: 너무 잘하고 싶었던 거죠.
0: 맞아요. 근데
2: 아, 너무 귀엽다. 네. Okay, so there was a really lovely moment for Yup, and so they got a chance to do a college festival, first one ever. And this was actually the day before their official comeback stage. So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members were showing 두 군데 and just their stages in general. Now, normally when you go to college festivals, a lot of our artists will, you know, scream out the name of the college and be like, you know, let's go or let's party or like, you know, they do something with the audience. So Yup apparently was kind of like mentally preparing this. He was like the entire song. He's like, okay, right around here, I'm gonna scream to the crowd. And apparently he got just so excited, he screamed the name of the university, and then instead of saying let's go, he just ended up screaming. And the members didn't really hear it with their in-ears, but later when they saw the fan cams, they were just like, what happened? And it ended up becoming one of the most cutest moments ever. Okay, we're going to be moving on to our next keyword, 우리 chemistry. 찬홍엽 케미 아니면 설렘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동현 씨 한 번만 골라주세요.
0: 저는 설렘주의하겠습니다.
2: Okay, so fluttering warning is going to be the next one that we look at. 자, 세 분 중에 솔직하게 네. 설렘 주의 멘트를 제일 잘하는 멤버.
0: 잘하는
7: 사실
0: 멤버.
7: 잘하는. 네, 그래도 뭔가 그런 걸 좀 노력해주고 조금 뭔가 어필을 하는 건 주는 것 같긴 해요.
0: 어 맞아요.
7: 왜냐면 저도 그런 얘기를 잘 못하고 정윤이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0: 맞아요, 저 잘 못해요.
7: 혼자 막 하고 혼자 웃어요. 그래서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2: 아 귀여워. Okay. 네. So, even 동윤 said that when it comes to like the fluttery feeling messages that are said to fans, they suck at it. 동윤 apparently like will say something during a fan sign to himself and then he'll kind of laugh by himself. That's about it because he's really shy. So they feel that Chuno's probably the best out of all of the members. Okay. Who is the most 애교 out of the three of you? 세 분 중에 애교가 누가 가장 잘 많아요?
7: 뭐 생활적인 거는 그래도 동윤이가 약간 저희 두 명을 좀 약간 툭툭 건들면서
0: 아, 맞아요.
7: 그런 녹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맞아요. 준호는 약간 또 준호만의 약간 그런 생활 애교가 있고 이제 저는 이제 팬분들 앞에서 좀 과한 애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각자의 다른 종류의 애교. 애교가 있어요.
6: 애교라고 표현할 만한 건 협이 형인 것 같긴 하다.
7: 그래, 약간 생각하면. 팬분들이 생각하는 애교
6: 애교는
7: 그런 걸 좀 빼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고
2: 네. Okay, so you were saying that when it comes to Juno and Dongyun, they have kind of their own ways to like have their own little aegyo within the team, but it's not like the aegyo that you would think like that would be done to fans. And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what we do to the fans and whatnot. That would be Yup over there. He's the one that kind of takes the leash and he just like he runs with that as that as well. The 이거를 제가 물어보는 사이에 우리 팬분들이 계속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어,
7: 좋다.
2: 그 설렘멘트 하는 멤버 중에는 준호 씨가 바로 나왔고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바로 질문 나오자마자 그냥 협이 씨가 나온다고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7: 다들 저희를 너무 잘 아시는
2: 너무 잘 알고 있어요. Yeah, so the fans are answering along with the members as well, and yeah, they know them better than I think they know themselves to a certain extent. Okay. 이거는 좀 재미있는 질문이었어요. 이것도 청취자 네. 질문인데 네. 만약에 멤버분들이 스케줄 중이 아니고 네. 그냥 길 가고 있었어요.
7: 네.
2: 예를 들자면 그냥 막 연습 끝나고 그냥 숙소로 다시 가고 있고 아니면 편의점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팬이 우와 차동엽이다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0: 저는 가끔 제가 하도 많이 산책을 좀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가끔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간단하게
2: 인사하고 가요.
0: 네. 자연스럽게.
7: 저는 오히려 약간 제가 원래는 좀 가끔 이제 알아보시면 부끄러워하거나 좀 그랬는데 오히려 요즘은 이제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노래 나왔는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하려고 하는
2: 어필을
7: 스타일이에요.
2: 하군요. 준호 씨는 좀
6: 저는 그냥 뭐 웃는 것 같은데 그냥 인사하고
7: 미소
6: 네 그냥 아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2: 오케이 네, 오케이
6: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2: 맞아요. Okay, so one of the listeners asked, "What if a fan? They were walking down the street, and one of the fans was like, 'Oh, it's 차동엽. Like, what are you gonna do?'" And the members actually have had this happen. So Dongyun says that he likes to go out for walks and stuff like that, and so he actually has ran into a couple of fans here and there, and they just say like, "Hi." and smiles and says hi. Yup says that he's used to be really shy when people started recognizing him, but now like he's a little bit more.

0: want to say hi. Okay, so let's look at your chemistry. 자, 세 분이 이제 연습을 했을 거죠? 네, 이제 네, 컴백을 그렇죠. 하면서 이제 세 분이 했을 텐데 네. 이게 이제 팀이랑 같이 하다가 이제 멤버 수가 좀 급격하게 줄면서 케미가 네. 더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어라 우리가 이렇게 안 맞았나 싶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제일 잘 맞는 거 음식, 뭐 춤, 뭐 호흡, 눈치 뭐가 제일 잘 맞아요?
1: 전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눈치인 것 같아요.
2: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 뭔가 왜냐면 뭐 연습할 때도 그렇고 뭐 식사할 때도 그렇고 보통 이 스케줄 다니다 보면 멤버마다 그 스타일이 달라서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좀 같이 한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약간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 때 안 좋아하고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서로 피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배려가 이제는 딱히 신경 안 써도 알아서 그냥 하는 되는... 것 같아요.
0: Okay, so I mean, obviously they have more members, and so with them being a subunit, I was like, there might be some more things comfortable. There must be more things that you didn't notice you guys had before. So when it came to the chemistry, or just like you know, overall reading the room, how does it go? And it looks like all the members kind of read the room really easily. They read the members really easily. They've known each other for so long that they're kind of just on top of things. At that,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골라요?
2: 그냥 보통 간단하게 좀 보통, 먹을 수 있는
1: 네 맞아 저희가 활동 때 사실 다들 잘 안 먹어요
2: 맞아요.
1: 활동 때 왜냐면 많이 먹는 사람이 오히려 없어요. 약간 활동 때 잘 안 먹고 평소에 이제 먹고 싶은 건 열심히 먹는데 해서 좀 간단한 핑거푸드 같은 것들 좋아하고 해서 같이 먹을 때도 있는데 가끔씩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아 근데 나는 오늘 이게 너무 땡겨 예를 들어서 저도 며칠 전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원한 밀면을 먹어야겠어 이런 식으로 가끔 혼자 따로 시킬 때도 있고
0: 아, Okay, so mostly the members don't eat that much during promotions. They like to eat something pretty lighter, like finger foods and stuff like that. But there will be times, like if a specific member really is craving something, then they'll just kind of order it separately. So that's something that they just kind of go off as well. When it comes to if, okay, this is a total if. This never happened. 이거는 우리 매니저님들 오해하지 말기 바래요. 만약에 뭔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네. 연습실에 있는데 뭘 깨뜨렸어. 네. 뭐 잘못을 했어요. 네. 지금 눈치 게임으로 그걸 네. 최대한 네. 좀 숨기고 아. 해야 하는 상황에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눈치 빠르게 그거를 좀 약간 좀 수습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일단 전 아닌 것 같아요.
3: 근데 그걸 숨겨야 되나? 무조건 숨겨야 되는 거죠?
0: 아, 뭐 상관없어요. 그거를 좀 약간
3: 하는 거면 거의 제가 할 거.
1: 그냥 빨리... 아니면 숨기는 거는 전 잘할 것 같고.
2: 아, 오. 숨기는 거면.
1: 제가 잠깨로 계획을 잘 세울 것 같고, 뭐 그걸 수습하면서 정리하는 건 주는 거죠. 동윤이는 그냥 잘 따라와줄 거야.
0: So, Dongyun's like, I'm never gonna be able to do that. I'm like, okay, so this is just a hypothetical situation. What if like you broke something in the practice hall and like you kind of wanted to hide it, who would be able to hide it the best? And Tung is like, not me.
2: And then, not you.
0: Juno says that if, like, do we have to hide it? If we can just come clean and kind of just organize it, I will probably be the one to do that. Yeah. If we had to lie about it or, like, hide it, then Yup says that Hubby's going to be able to do that a little bit better to kind of, you know, like, hide everything and, like, set up a plan and stuff like that. And then Tung is going to just follow along to the situation.
2: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해.
0: 그쵸? 아니, 그럼요. 아, 그럼 그것도 눈치예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0: Yeah, so he says following is important. So it's like, yeah, that takes a lot of reading the room and being able to jump on top of it. 자, 노래를 벌써 한번 듣고 오긴 와야 되는데
3: 네.
0: 사실 준호 씨가 아까 잘하긴 했거든요.
3: 네.
0: 근데 이엽 씨가 그래도 요즘은 곡 소개를 많이 해준다고 하셨으니까
1: 아,
0: 두 군데 네. 다시 한번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1: 그러면 정석. 이제 우선 저희 두 군데라는 곡은요. 반짝이는 신스 사운드와 그리고 아주 펑키한 기타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누 디스코 장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각자 매력이 있어요. 준호는 아까 가볍게 말씀드렸다시피 너드 그리고 동윤이는 약간 힙
2: 맞아요.
1: 그리고 제가 러블리 담당이거든요. 그런 매력으로 그런 설렘을 표현한 곡입니다. 네.
0: 오케이. So, 준비 많이 했다. So this is a sparkling synth track with a funky guitar. It's a new disco genre, and they have the concepts of Juno being a little bit nerdy. Doing is a little hip, and he's a lovely person in that. So this is the concept.

0: Ich höre Arirang Radio von Deutschland.
1: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2: All right, it is Twinkle Master Day. We have the fabulous Cha Dong-hyeop joining us in the studio. They just made a comeback as a subunit with 두 군데. Don't forget to show a lot of love. 두 군데 많이 사랑해 주세요. Now, we move on to part two. 우리 멤버분들 진짜 매번 오실 때마다 이렇게 대본 넘기는 거 너무 사랑스러운데 없잖아요.
3: 맞아요.
2: 되게 열심히 다음에 뭐지?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없을 거예요. 아마 네, 대본이 네, 저한테만 맞아요. 있거든요.
3: 없어요.
2: I always love when the members come into the studio and they look at our script because from part two, they don't really have a script in their script because I only have it. We're going to be moving into the fans' favorite part.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질문 타임으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저만 있거든요, 이 질문들이.
4: 네.
2: So, 준호 씨부터 할게요.
4: 네.
2: 각자 멤버들 질문 두 개씩 있는데 일단은 준호 씨.
4: 네.
2: 이거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고 평생이어야 돼요.
4: 평생.
2: 평생. 네. 평생 이 멤버로 배경 화면을 해 놔야 한다면
3: 네. 생각도 안 해 봤지.
2: 그래서 제가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네. 된다고 했어요. 자, 네. 누구로 하실래요?
4: 저는 그럼 협이 형.
2: 왜요?
4: 왜냐하면 다양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2: 오케이. So out of all the members, he chose help. And the reason was because he feels that there will be a lot of different types of pictures to put in his background and he won't get sick of them. Okay. All right. 자, 동윤, your 네. question is, which member is a pro at office life and acts the most charming toward managers and CEOs? 자, 매니저님이나 대표님에게 애교가 가장 많아지는 사회생활 만렙 멤버는?
5: 준호입니다. 준호.
2: Really?
5: 대표님한테 그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4: 아, 맞아요. 애교가 많다기보다 저는 대표님이 그래도 제일 편하게
5: 네,
4: 해주셔서
5: 대표님이 저희를 전체로 다 편하게 네. 해주시는
4: 그 제일 오래 본 회사에서 제일 오래 봐가지고 저는 맞아요. 제일 좀 편안한
2: Okay. So he chose Juno and the reason is and Juno agrees because he's kind of known their CEO for the longest and so yeah he feels that he's the most comfortable even though all the members are really comfortable with their CEO he feels that he probably is a that as well okay interesting next one okay 우리 협씨
6: 네.
2: which member would have total main character energy walking in the rain without an umbrella 비 오는 날에 우산 없어도 괜히 청춘 영화 주인공처럼 걸어갈 것 같은 멤버는
6: 나 아니야?
2: 본인 빼고 본인 빼고
5: 본인 빼고
2: Not you
6: 어?
5: 둘 다 없나 봐
6: 아 근데 그래도 준호로 일단 할게요 왜냐면 동윤이는 이제 머리가 이게 많이 무겁거든요
5: 맞아요
6: 그래서 진짜 비에 홀딱 젖은 강아지가 될 것 같고 준호는 그래도 동윤이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이제 약간 눈도 있게 예쁘게 쌍꺼풀 주고 하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5: 저는
6: 같아요.
5: 저는 되게 그럼 꼬질꼬질한
6: 도윤이는 좀 덥거나 습하거나 이러면 또 무너져요. 이렇게
5: 맞아요.
6: 이 표정이 무너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5: 아, 청춘처럼 안 보여요.
6: 맞아요. 네. 청춘보다는 좀
2: 이거를 협희 씨가 이제 협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실시간으로 청취자분들도 우리 팬분들도 지금 동윤 씨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5: 네? 아 제가
2: 동윤 점점점
4: 의문.
2: 오케이.
5: 저는 뭐 젖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2: 안 좋아하는군요.
5: 땀도 많아서.
2: 땀도 많고. Okay, 네. so he says that he would like to choose Juno, and the reason is because in overall, 동윤 apparently has a lot of hair, and if it gets wet, it gets heavy, and it's just gonna flop down over his head. And so he feels like if he was to get wet, and even if he starts getting sweaty during promotions and stuff like that, he tends to also sweat a lot. And so it's just not pretty on him, and he agrees with this. And so he feels that somebody who could actually make it work would probably be Juno, is for that as well. Okay, we have another question.
4: Yeah.
2: 자, 우리... 협희 씨,
6: 네.
2: What is more upsetting for you? It's annoying, but it's true, so you can't deny it. Versus, you know, to your core, it is wrong, but everyone agrees it's right and take the side. 자, 다음 중 묘하게 더 짜증나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6: 네.
2: 진짜 짜증나는데 맞는 말이라서 반박 불가. Versus, 아무리 생각해도 틀렸는데 맞다고 다들 편 들어줌.
6: 둘 다 너무...
2: 그러니까 골라야죠. 그러니까 묘하게 더 싫은 거.
6: 그래도 전 첫 번째가... 아 뭔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 인정을 해 인정을 하는데 뭔가 그래도 그 사람의 뭔가 말투나 이런 게 좀 그래도 날 화나게 했어. 그랬을 때가 아 맞는 말이라서 할 말은 없는데 좀 더 이게 내적으로 약간 이렇게 아 짜증나 이럴 것 같긴 해.
2: 오, 아, okay, so the first 말인데. one. Okay, so the first one for him because he feels that he'll probably be triggered by whatever way that they said it or whatnot, and he'll probably be fuming about it later down the line. Okay. So, 동윤, your next question.
7: 네.
2: The member you choose to walk around hand in hand all day today. 자, 오늘 하루 마무리를 이 멤버와 무조건 손잡고 다녀야 한다면?
6: 세상에.
2: 어떤 멤버? 아,
5: 하루의 마무리를요?
2: 네. 그러니까 오늘 방송 끝난 시점부터 0시까지 계속 손잡고 다녀야 돼요 이 멤버랑.
6: 내 손을 잡아.
5: 준호 하겠습니다.
6: 뭐야?
2: 왜요?
5: 준호가 조금
6: 덜 부담스러워요?
5: 아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많이 좋아해줘서.
2: So even though he was looking at you know, while he was saying the answer, he chose to know because he just
5: 각자 좀 다른 재미가 있어요.
2: Oh, because 네. he takes him as he is. Okay, Chuno, your last question.
4: Yep.
2: 어차피 화가 나시긴 하실 건데 네. 너무 화내시면 안 돼요.
4: 네.
2: This is a very upsetting question.
4: Yeah.
2: So what would make you more upset? Another idol flirting with your fandom, or your fandom flirting with another idol? 자, 둘 중에 더 싫은 상황 무조건 화가 나실 거라서 미리 사과드립니다. 다른 아이돌이 네. 드리밍에게 플러팅 날리기 versus 드리밍이 다른 아이돌에게 플러팅 날리기.
5: 이거는
2: 뭐가 더 화가 나요?
4: 잠시만요.
5: 고민이 되나?
6: 고민 중?
4: 1번이 더 별론 것 같아요.
2: 다른 아이돌분이.
4: 네.
2: 오.
4: 왜냐하면 2번은 장난이라고 느낄 것 같거든요.
2: 네.
4: 근데 1번은 좀 짜증 날 것 같아요.
2: 아, 2번은 아. 오히려 팬분들이 네, 좀
4: 장난칠.
2: 우리를 네, 좀 약간 약올리려고 그렇게 하지만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진심일 거는, 것 같으니까.
4: 첫 번째 거는 너 누군데? 이렇게.
5: 너 누군데? 네,
2: 뭐 좋다 좋다. 오케이.
6: 해도 뭐 우리가 더
2: 오케이.
6: 멋있죠.
2: 네. Okay, so he definitely did feel a little upset with that one, but he says that the second one for his fandom flirting with another idol, he feel that could be kind of like a teasing from the fans, like, you know, trying to get a rile out of them. But the first one, if another idol was flirting with his fandom, he'd be like, excuse me, who are you? Yeah. So it will definitely be a upsetting system for that. 이 질문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팬분들이 엄청 좋아한다 이거.
4: 아 진짜요?
2: Okay, okay. So he everybody trusts them. I have a quick question though. 자, 네. 비슷한 계열의 질문인데요. 세 네. 분한테 여쭤볼게요.
6: 네.
2: 자, 팬미팅 또는 공연장에서 팬분들이 네. 다른 아이돌의 직캠을 찍고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5: 저는 보통 가리킵니다.
2: 아, 너? 해요?
6: 네, 이게 진짜 약간 티적인 걸 수도 있는데 가끔 친구분들의 그거를 대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의 최애가 오늘 공연을 하는데 친구가 못 왔어.
2: 그것도 찍어준다.
6: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2: 아니요. 역시 지금 그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4: 너무 행복해.
2: 맞아요. 지금 찍고 있는데 딱 이 직캠의 각도와 표정과 오케이. 이거는 딱 누가 봐도
6: 아, 이 사람에게 사랑에 빠져.
2: 누가 봐도
4: 어머,
2: 지금 플러팅 이상으로 지금
6: 약간 씁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5: 아 제가 만약에 그 정도라면은 가르치지 않을 것 같아요.
2: 어 그래요? 혼도 안 내요?
6: 아 상처받았어요?
5: 네.
2: 아~ 상처 받아. 그래서 동현 선생님이 normally
5: 이제 장난.
2: He normally teases the member like with fans, and Yop was trying to make an excuse about like you know they might be taking it for another fan, but like Chunho like no. They're like looking at the camera like so it, they're in love, and he's like oh then I'm gonna be upset. And Tongyun's like if it's that level then I'm gonna be upset. So Chunho 씨는 어때요?
4: 저는 만약에 그렇게 너무 사랑해 보인다 그럼 이제. 대화 좀 할까요?
2: He says, we need to have a little conversation. We need to have a little conversation. Okay, okay. We're going to take another quick song break and go back. 우리 오늘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좀 재밌는 게임을 우리 팀이 좀 준비를 해줘가지고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o 네. the fans can really enjoy part 3 because we have a game in store for the members. So stay tuned for that. In the meantime, it is another track off of the recent release. It's 타동엽 on the track with 봄산책 or Riding the Wave. Enjoy this track and more of the shows coming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it's part three of our Twinkle My Star, and we have a game prepared for the members. It's called Relay Drama. They are going to be acting out what it said on this piece of paper. I don't even know what's in here. 저도 뭔지 몰라요. 네. 근데 여기 랜덤으로 멤버분들이 이제 하나씩 꺼내서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뽑은 걸 본인이 하고 싶으면 본인이 그냥 연기를 하면 되는 거고 아, 그 네, 상황을 네. 만약에 나 말고 이 멤버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하면 넘기셔도 돼요.
5: 네,
4: 펩시 하나 골라요.
6: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7: 어려운 거 하면 넘길 거죠.
6: 당연하지.
4: 오케이. 오, 길어. What is it?
7: 오, 길다.
6: 오, 와. 좋다. 미용실에서 다듬어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거울을 보니 머리가 바짝 잘려있다. 미용사가 마음에 드시죠? 라고 물을 때 나의 한마디 대사는
4: 본인이 하실 거예요? 넘기실 거예요?
6: 아 이거 누가 하면 좀 재밌을까?
4: 본인도 안, 잘할 것 같은데?
6: 저요?
4: 응.
7: 아, 형 재밌긴 하겠다.
4: 본인 잘할 것 같은데?
6: 저는 그냥 이럴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시죠? 네, 한 길이 보니까 한 1년 뒤에 다시 와서 자르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4: 잘한다.
6: 돈 굳었다. 예스 예스.
4: 와 잘한다.
6: 돈 굳었다.
7: 이걸 알아들을까요?
4: 잘한다.
7: 그 속에 있는 말을 알아들으실
4: 거예요. 잘한다.
5: 근데 이 정도로 눈치가 없으시면 이렇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내년에도 또 와주시길 너무 감사합니다.
0: So the situation was he went to the salon to get his hair cut. It was only supposed to be a trim, but the stylist cuts too much off. And what would you say after you look at yourself in the mirror? He says, if I was to say something, I would be like, oh, it looks like that I will not have to see you for a whole year. Would they understand? 준호 씨, 할게요. 다음.
5: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말 안 해. 그리고 감사해요 하고 그냥 안 가.
4: 아, 안 가요.
6: 근데 사실 나도 막 그치? 엄청 대놓고 말하진 않아.
4: Okay. Juno, what is yours?
5: 와.
6: 쉽지가 않아.
5: 내 피 같은 비상금.
4: 비상금.
5: 또는 아끼는 한정판 물건을 몰래 훔쳐가려다. 와. 나와 눈이 딱 마주친 멤버. 그때 나의 한마디는?
4: 오케이. 오케이. 생각 본인 할 거예요? 아니면 넘길 거예요? 제가 그러면 통역할게요. So either your emergency money or your limited edition was being stolen by one of the members and you caught them mid-steal. What would you, how are you going to react? 본인이 할 거예요?
5: 그럼 제가 하면 될 것
4: 같아요. 오케이, 해줘요.
6: 우리한테 정말 잘 맞는 것들이 나옵니다.
7: 그러니까 웃기다.
5: 만약에 그렇게 했다.
6: 지금 몰입했어.
5: 마주쳤다. 그러면?
6: 무서워.

0: 뭐해?
1: 오, 그 진짜 할 것 같아. 진짜 할 것 같아.
0: 이렇게 할 것 같은데.
2: 오케이.
3: 여기에 많은 게 담겨 있어.
2: 뭐해?
0: 뭐해?
2: So what are you doing? Oh, I actually got chills from that too. 우리 동희 씨도 하나 골라봐요.
0: 오. 어, 기대된다 다음 것도. 그러니까. 재밌는 게 되게 많다.
1: 그러니까. 오, 10년 만에 연락 온 친구가 나 너네 집 앞이야 라고 한다. 그때 나의 한마디는?
2: 오, okay. So a friend you haven't seen in 10 years comes up and is like, I'm in front of your house. Come out. What do you do?
1: 오,
0: 이것도 뭔가 너가 잘할 것 같다.
1: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2: 어떻게
1: 우리 집 어떻게 알았어?
3: 아, 오, 공포영화인데 갑자기.
2: 공포영화. How did you know where I live? 오, 무서워.
1: 아, 나 진짜 방금 든 생각을 그대로 얘기한 것 같아.
0: 그러네.
1: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이상한데.
2: 자, 과연 한 바퀴 더 돌 수 있을까?
4: 아, 네. 큰맘 먹고 산 비싼 옷을 멤버가 빌려가더니 국떡볶이 국물에 한가운데 정통으로 묻혀서 돌아왔다. 이때 나의 한마디는.
2: Okay, so one of the members borrowed his expensive clothing and put 떡볶이 on it. What does he say after?
4: 준호가 해볼까?
0: 아, 나야?
1: 응. 아, 이거 형이 해주면 안 돼요?
4: 나?
1: 네. 형의 반응.
0: 나는 대로.
4: 나는 그냥 이렇게 해야지. 원상 복구 해서 와.
2: 오.
1: 아, 그 맞아 그.
2: 오케이, 그래. Okay, restore and come back. 오케이, okay. 동희 씨 다음 거 하나만 해줘요.
1: 네.
2: Oh, they're actually really good. 근데 진짜 좀 약간 성격에 맞는 게 좀 잘 네. 뽑히는 것 같아요. Feels like the members are choosing ones that are fit for their personalities.
1: 어? 누구 나 항상 좀 공포스러운 게 새벽에 자는데 침대 밑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 그때 내 대사는.
2: Oh, somebody is calling you from under the bed. What do you say?
1: 어. 뭔가 침대 밑에서?
0: 침대 밑에서
1: 어, 근데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데요?
2: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4: 나는 잠결에 이제... 그냥 조용히 해라고 할 것 같아. 아. 잠결에
2: He was probably saying that Probably I'll be so out of it I'm just being
1: 아,
2: like
1: 아, 제가 그걸... 2층 침대라는 가정인가?
2: 아니요
1: 아니요 제가 아니, 1층 침대인데 아, 침대 밑에요?
4: 사람 아니면 귀신인 거지
2: 그래서. 그렇지
1: 아무 말 못하다가 정말 용기에 대해서 누가! 이럴 것 같아요
2: He's gonna say
4: 그럴 것 같다
2: Who are you? 오케이 준호 마지막 하나
0: 귀엽다
4: 한참 더 고민하고
0: 아 귀엽다.
1: 응? 뭐야 이게?
0: 갑자기 외계인이 나타나서 지구를 구하는 대가로 멤버 한 명을 달라고 한다. 그때 내 한마디는?
2: Okay, so 와. aliens have come down to Earth and asked Juno for one of the members as a peace offering. What is he gonna say?
4: 쉽지 않다.
0: 와 잠깐만 근데 그러면. 나 데려가 이렇게 할 것 같아.
2: Oh, he's gonna sacrifice himself.
0: 그럴 것 같아요.
1: 잘 보살펴 주세요.
2: he's gonna sacrifice himself. 동현's like, I'm gonna be like, take care of them. Please take care of them.
1: 챙겨주세요.
0: 누구를 보내긴 보내네.
1: 아 뭔가.
0: 아 웃기다 이거.
1: 잘 챙겨달라
4: 진짜.
0: 그니까.
1: 보살펴달라.
2: Okay. With that, we are coming to an end. 뭐 우리 게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인사할 시간이
1: 아, 너무 시간이 빠른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멤버들 오랜만 우리 진짜 2년 만에 봤는데 어떠셨어요?
1: 지금 너무 2년이라는 시간 좀 길잖아요. 근데 정말 어제 본 것 같은 맞아. 느낌으로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네. 네 정말 그대로신 것 같아요.
2: 그래요?
1: 진짜 오래 뵀었는데. 네.
2: Okay, so they had a blast today. Even though it's been about 2 years since we've seen them, you know, 2 years is a long time. And he says that I haven't changed, and it feels like coming back. Like they just saw me yesterday, and they seem to be great to be back in the studio. 우리 설마 또 2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죠?
1: 아, 아닙니다. 금방 와야죠 또.
2: 금방 올 거죠? 약속할 거죠?
1: 금방 오겠습니다.
2: I was teasing them, saying, "Please don't say that I have to wait 2 years to see you guys again." And they're like, "No, no, no. We'll try to make a speedy comeback as much as possible." So thank you. Again for joining us today. Don't forget to show love to their recent album. 차동엽 이번 컴백 두 군데 많이 사랑해 주세요. As we say goodbye for today, we have Drippin' on the track with Fly High, and we wi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
0: 안녕.
1: 안녕.